最好的夏天分享给各位，但是这个夏天最近这几天的雨有点多，也是让人头疼。来吧，接下来时间准备一首歌，《南山南》。

大概周而复始的对话，对工厂复杂，太想认真的活着，把微笑当作挣扎，还要努力学说话，就算喉咙硬哑。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5월 초이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활짝 핀 진달래, 염변의 운치 찬양, 2026 염변문화관광축제가 우리시 전민건강체육중심 체육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시에서 문화유산 선전전시 계를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0: 그 제2라운드에서 염전팀이 심양팀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12일 활짝 핀 진달래, 연변의 운치 탄양을 주제로 한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가 우리시 전민건강체육중심 체육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청장 손광지,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협 조석 주금성,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보장 박군봉,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 호복군,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수옥, 부조장 윤조휘, 조정협 부조석 권대걸 등 지도 일꾼과 귀빈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전역 자원을 통합해 12개 특색 행사를 선보임으로써 연변 문화관광 브랜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손광지는 축사에서 연변은 전성 문화관광 발전의 선도주자로서 풍성한 성과와 다양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원 민속문화 계승의 생생한 무대이자 비서효양과 건강관광의 최적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문화 및 관광청은 앞으로도 연변을 전성 문화관광 구도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특색 자원을 바탕으로 고품질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확대하며 다양한 업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동북아시아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조희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찬미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깊은 문화적 저력을 널리 알리는 무대입니다. 연변이 동북아시아 주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목표로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광 체험 개선에 힘써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하고 편안하게 여행하며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관광객들이 오면 떠나기 싫고 떠나도 다시 찾고 싶은 연변의 따뜻함과 인문적 매력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연변 문화관광축제 홍보 영상이 상영됐으며 연변조 관광상품대회 입상 후보작과 제2회 연변조 무형문화재 특색 민박 우수 사례가 발표됐고 연변조 여름철 문화관광 로선 상품도 공개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화맹략의 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전시 공연에서는 무형문화재 대표 전승인과 민간예술인들이 조선족 전통복장을 입고 환감례와 추성례, 전통혼례 등 조선족 민속예절을 몰입형 방식으로 재현했습니다. 시민정자부는 무형문화재 공연이 정말 인상 깊었는 바 특히 환감례와 조선족 전통혼례 시연을 통해 짙은 조선족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채로운 연변 함께 즐기는 예술 군중문예 공연에서는 타악연주 비상하는 연변과 경가 설창건보, 고전가요 붉은 태양 변강을 비춘해 등 다채로운 절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색이 짙은 문화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조문화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은 이번 문화관광축제를 계기로 다양한 여름철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관광 소비 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전주 여름 문화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도록 해 우리 조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이고 고품질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0: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우리시에서는 공룡의 고향을 찾아 뿌리를 되새기고 무형문화재 장인 정신을 계승하며 홍색 유전자로 혼을 다지고 변경 수호의 초심을 이어가자를 주제로 문화유산 선전전시 계를 활동을 펼쳐 중화 우수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결 문화관광 브랜드를 더욱 빛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무형문화재 기예와 전통 민속음악, 민속체육 종목을 펼쳐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속 전통체육체험구역은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선족 전통씨름과 근해, 널뛰기 등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씨름 경기장에서는 젊은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 승부를 겨뤘고 관중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해에서는 화려한 치마를 입은 소녀들이 공중을 가르며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였고 널뛰기 체험구역에서는 다양한 묘기가 펼쳐져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강소 관광객 주관관은

0: 이번에 널뛰기 공연을 볼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다고 하면서 무형문화재 공연으로 인해 전에 없던 흥성흥성한 분위기를 느껴보았다고 했습니다. 전통 민속음악 공연도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가야금의 맑고 은은한 선율이 민속원 곳곳에 울려 퍼지자 관광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조선족 민속원 마케팅 총감독 장진명은 민속원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사람과 사물, 생활이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보호 리념을 각 민족 관광객들에게 직접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체험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결시 민족악기연구소에서는 국가급 무형문화재 전승인 조기덕이 주민들에게 장고와 둥소 등 조선족 전통악기의 제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실마다 경극과 상모춤, 민족 종이공예, 다도, 종이악, 서예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이 꾸며졌습니다. 문화벽에는 무형문화재의 역사와 발전 과정이 소개됐고, 전시대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민속 소품들이 전시돼 짙은 전통 문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생생한 전시와 몰입형 체험을 통해 정적인 전시물이 살아 움직이는 문화 체험 공간으로 변모해 학생들은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연변 지역 민속 문화의 깊은 매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급마다 하나의 특색, 민족마다 하나의 무형문화재라는 사로에 따라 각 학급에서 무형문화재 종목을 자체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전시관 기획과 전시품 수집, 공간 구성, 해설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교실을 탐구와 전시, 체험이 결합된 문화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인과 민간 예술인을 정기적으로 초청해 무형문화재 뒤에 숨은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정기적으로 기술 경연, 이야기 공유, 예술 공연 등의 활동을 전개해 전통 기회를 전수하고 오문과 미술, 음악, 도덕과 법치 등 교과 수업에도 무형문화재 요소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북산수학교 대대보도원 양화걸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학급별 무형문화재 박물관 특색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문화적 자신감과 올바른 인성을 키워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북산수학교에서는 클라우드 공룡과학보급 강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활동에는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 및 고인류연구소 표본중심 보조임 장립조가 초청돼 강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사 경험을 바탕으로 연길과 청정고원, 고비 지역의 과학탐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룡화석과 오룡화석의 발굴, 복원과정, 지구와 생물의 진화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학생들이 최신 고생물학 지식을 직접 접하고 지역 고유의 자연유산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깊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염견변장 주제 사진전이 연길 변무독판공서 예트에서 열렸습니다. 전시는 귀중한 역사 사진을 통해 천년 변장의 변화 과정과 염변 변경 지역 관리 역사, 각 민족의 교류와 융합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군중들이 변경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 문물관리소 문물보호과 3열군 정진애는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오록종의 수토보국 정신과 천년 변장이 담긴 변경 관리의 지혜, 민족 융합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문화유산 보호 의식이 널리 확산돼 소중한 유산이 대대로 전승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시간 속의 연결, 민간의 기억, 옛 물건 전시 활동이 당안권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3.1군이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상모춤의 유래를 소개하고 공연 상모춤 천하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어 란덴 문화전과 영예 당안전, 연변 무형문화재 전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옛 물건 전시대에는 숫다리미와 모주석 어록, 량표 등 주민들이 소장한 물품들이 전시돼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남가도 주민 김성훈은 이번 활동을 통해 전통 문화의 깊이를 더욱 실감하게 됐고, 지금의 행복한 생활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됐다고 하면서 문화유산이 더욱더 잘 계승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1: 6월 13일 열린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리그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심양팀

0: 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전반전에서 심양팀은 홈 경기에 우세를 살려 려니오 공격을 펼쳤고 연변팀은 수비를 단단히 하며 역습 기회를 노렸습니다. 의량팀은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득점에는 실패하며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 46분경 마흥파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심양팀이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56분경 심양팀 왕설학이 헤딩으로 추가골을 넣었지만 조심히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면서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87분경 연변팀은 풍호문 대신 장문박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후에도 연변팀은 몇 차례 공격 기회를 만들었지만 끝내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변팀은 심양팀에 0대1로 패했습니다. 6월 20일 저녁 6시 열리는 동북리그 제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홈장에서 장춘팀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6월 15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가 현저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9.5도 안팎으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0.8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은 소폭 등락을 보이겠으며 16일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17일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고 20일부터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30에서 40mm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15mm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낮부터 밤까지는 소나기 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16일부터 18일까지는 지속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20일 낮부터 21일까지는 중간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은 이번 주 비 오는 날이 많고 강한 대류성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벼락과 단시간 강한 강수, 우박, 뇌우성 강풍 등 기상재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가 내릴 경우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기에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기에 농경지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중경과 제초, 초비를 실시해 모종 생장과 벼 분화를 촉진하는 한편 병충해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기온 변동이 크기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옷차림을 조절해 감기 등 질병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거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목욕하면 심장과 대뇌가 견디기 힘들어 한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땀이 한창 날 때 목욕하는 경우입니다. 땀이 날 때 못의 혈관이 확장 상태에 있는데 수온이 낮으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 혈압 변동이 동반되며 심혈관 및 뇌혈관 사고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식후에 즉시 목욕을 하면 혈액이 심장에 공급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복 시 목욕을 하면 혈당이 상대적으로 낮아 쉽게 현기증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즉시 목욕을 하면 혈압이 심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욕물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수온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빨라지며 심장에 부담을 줘 심계항진을 일으키고 심지어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온이 너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근 혈액 공급이 부족해 협심증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목욕 시간이 너무 긴 경우입니다. 목욕 시간이 너무 길면 피부 혈관이 계속 확장돼 대량의 혈액이 제표면으로 몰려들어 뇌와 심장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기증, 심계항진, 심지어 부정맥 또는 실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 창문을 꼭 닫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욕할 때 문과 창문을 닫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욕실이 덥고 산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은 쉽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으며 심장에 산소 공급

부족하면 심혈관 사건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다음은 너무 오래 서 있는 경우입니다. 장시간 서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면 하체 혈관이 확장돼 뇌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현기증이 나며 심지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목욕 후엔 신체 모공이 열리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때 즉시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찬물을 마시면 온도차 자극으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혈압과 심박수가 변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협심증이 유발되거나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대머리가 될까요? 그리고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정상 성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50에서 65%를 공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을 끊고 탄수화물을 멀리하지만 이는 탈모와 빈혈을 일으키고 일련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머리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 람뉴스에 따르면 영파의 40대 여성이 다이어트를 위해 오랫동안 단백질 음식만 먹고 밥, 찐빵 등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체중이 50kg 미만으로 유지됐지만 머리 숱이 점점 줄어들고 두피가 넓게 드러나서 의사를 찾았더니 결국 휴지기 탈모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머리가 빠질까요? 중국 등록 영양사 정비비는 주식에는 탄수화합물이 풍부하고 이런 영양소는 인체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의 공급을 줄이면 단백질 식품의 상당 부분이 칼로리로 소모되고 실제로 조직과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단백질이 크게 감소해 근육 손실, 피부 악화, 심한 탈모, 체력 저하, 저항력 저하 등을 초래합니다. 동남대학교 부속 중대병원 림상영양과 주임 김휘는 량질 탄수화물과 저질 탄수화물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곡물과 감자, 잡두, 과일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가공 정도가 낮으며 영양 밀도가 높은 주식은 거의 모두 량질 탄수화물입니다. 자당, 과당 시럽, 옥수수 시럽 등 첨가당은 거의 칼로리만 제공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기에 저질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와 대뇌의 성장과 발달에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매일 최소 300g의 주식이 필요합니다. 로인의 경우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전체 에너지의 50에서 60%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는 약 250g의 주식에 상당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건강한 사람보다 약간 낮아도 되지만 그래도 130g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약 80g의 통밀빵과 150g의 쌀밥에 상당합니다. 네, 달리기를 자주 하면 관절이 상할까요? 네,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합리한 달리기는 관절에 손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절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는 관절 연골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연골을 더 탄력있게 만들고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관절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달리기 자세, 과도한 운동,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소홀히 할 경우, 그리고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착용 등입니다. 과학적인 달리기 방식을 따른다면, 예를 들어,

0: 수박, 잘라놓은 수박은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네, 무더운 여름철에는 수박과 에어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 통이 수박을 자른 후 전부 먹지 못하는데, 먹다 남은 수박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네, 자른 수박은 상온에서 보관 시간이 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다면 잠시 먹지 않은 수박을 비닐랩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 시간은 12시간, 최장 2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먹기 전에 수박 표면 1cm의 과육을 잘라버린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문학센터 회원분들이 자신의 인생사를 글로 엮어낸 작품들로 함께합니다. 석화문학원은 우리 조선족의 시민사회의 모범단체로서 그동안 수많은 시인과 작가들을 키워냈습니다. 오늘 함께할 첫 작품은 박옥화 씨의 엄마에게 신랑감 없는 약혼식입니다.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엄마의 신랑감 없는 약혼식. 박옥화. 지난 세기 우리 부모님들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오셨고 지금 우리 자식들이 보기엔 불가사의한 일들도 많이 겪으셨다. 그중 하나가 우리 엄마의 신랑감 없는 약혼식이다. 우리 엄마 저거 보려 한다. 우리 엄마가 쌍태머리를 길게 들여온 꽃같은 나이에 22세 처녀였을 때 당시 활용 송선 변방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큰오빠네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큰 올케의 소개로 큰오빠의 부하로 했던 한 군인 총각을 만났다. 군인 총각은 그때 엄마보다 두 살 많은 24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거기에 173이나 되는 훤칠한 키에 군복까지 척 받쳐입은 모습은 그야말로 씩씩하고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었다. 엄마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남자를 만나 첫눈에 정이 들었는데 그 군인 총각도 이쁘고 정이 많은 엄마에게 반해 두 사람은 대뜸 연애 관계를 맺었다. 그 후 젊은 두 사람은 두만강 기슭을 따라 나란히 산책하고 언덕에 꽃을 꺾어 안겨주며 사랑을 무르익혀 나갔다. 그러나 달콤한 만남으로 미래를 함께 꿈꾸던 날보다 군인으로 항상 변강 보위에 바쁜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래도 그중 제일 인상 깊었던 기억은 1964년 그가 부대에서 처음 휴가를 맡은 해였다. 젊은 두 사람은 어쩌다 받은 휴가를 놓칠세라 약속을 잡고 연길로 놀러 가기로 했다. 그가 먼저 연길 인평에 있는 부모 집으로 가고 엄마는 뒤따라갔다. 그때 송선 시골에 살던 엄마의 기억 속에 연길은 엄청 크고 번화한 도시였으며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더욱이 마을

사람들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가까이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손잡고 나란히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 두 사람은 약속한 지점에서 만나 사진관부터 찾아갔다. 엄마는 순 많은 머리를 양쪽에 두 가닥으로 따서 길게 들이우고 이번 걸음에 열심히 차려입은 흰 족삼을 받쳐입고 사진사의 분부대로 앞에 앉았다. 부리부리한 두 눈에 정기가 흘러넘치고 오관이 큼직큼직하게 생긴 그는 군복에 군복을 받쳐입고 엄마의 뒤에 가지런히 앉았다. 이렇게 찰칵하고 흑백 사진 한 장을 영원한 기념으로 남겼다. 그날 두 사람은 사진을 찍고 나서 흥성한 연길 시내 거리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함께 했다. 그날 군인 총각은 처녀에게 선물로 이쁜 꽃적삼도 한 견지 사주었다. 엄마는 그날이 두 분이 함께 지낸 시간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즐거운 날이었다고 하셨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가 얼마간 무르익어 가던 이듬해 여름. 군인 총각은 엄마를 보고 연길 부근의 인평촌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했다. 엄마는 이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대뜸 따라 나섰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을 만나려니 어쩐지 긴장해졌다. 그런데 콩당콩당 뛰는 가슴을 안고 버스에서 내려 금방 연길 인평계 그의 부모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는 그 두 사람 먼저 상급의 명령이 내려와 기다리고 있었다. 부대로 급히 복귀하라는 긴급 통지였던 것이다. 그는 처음 뵙는 부모님들에게 데리고 온 처녀를 간단히 소개하고 긴장에 어쩔 바를 모르는 엄마를 홀로 남겨두고 부랴부랴 부대로 되돌아갔다. 그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그냥 눌러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총각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데리고 온 처녀를 열정적으로 맞이하면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곧장 온 동네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상하 좌우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시키는데 후예들은 말에 의하면 아버님은 이 마을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일대까지 다 들으라고 우리 집 둘째 아들이 색시감을 데려왔다고 자랑하셨다고 한다. 아마 연변 제일 고중을 졸업하고 곧 선생님이 될 처녀를 둘째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나 보다. 이렇게 두서없이 인사를 끝내고 보니 부모님께서는 친척들과 함께 부엌에서 무척 바삐 보내셨다. 쌀을 씻어 안치고 찰떡을 치고 나물을 버무리고 지짐을 지지고 갖가지 음식을 갖추느라 분주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영문도 모르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엄마는 당황하기만 했다. 엄마는 뒤늦게나마 상황 파악을 하게 되었는데 총각 부모님은 그날 둘째 아들이 색시감을 데려온 김에 약혼식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부대의 명령을 받고 떠나간 아들이 바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크게 일을 벌린 것이다. 이렇게 한바탕 잔치를 치르고 나서 총각 부모님은 대뜸 친척들과 함께 준비한 음식을 챙겨지고 엄마를 앞세워 엄마의 어머니네 집으로 길을 떠나셨다. 연길 인평촌에서 삼봉동을 지나 령정 령지촌으로 그것도 그 무거운 짐들을 메고 지고 3시간 넘는 고갯길을 걸어서 가셨다. 아무 준비 없이 문득 뛰어든 손님들 때문에 엄마네 부모님들은 무척 당황하셨고 입을 딱 벌린 채로 그 자리에 굳어지셨다. 그럴만도 하다. 총각집에서 아무 기별도 없이 무턱대고 사돈복이라고 찾아왔다고 하니 그것도 신랑감 없는 사돈복이를. 우리 엄마의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매우 서운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말거나 총각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온 동네 분들을 모두 불러오라 하시고

열심히 챙겨온 음식을 잘 대접시키시고 사돈 보기를 번쩍 마치셨다. 이렇게 신랑감 없는 약혼식이 번갯불에 콩 닦아 먹듯이 후다닥 치러졌다. 물론 그후 임무를 완성한 총각 군인이 며칠 후에 등장하여 우리 엄마네 부모님들한테 다시 인사를 정중하게 올렸지만 말이다. 1966년 5월 16일. 그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 푸른 하늘에는 몇 송이 흰 구름이 바람 따라 도둥실 흘러가면서 선저어 축복을 보낸다. 창문 너머 담장 앞에 핀 연분홍빛 꽃향기가 봄바람에 실려 방 안에 가득 풍겨온다. 처마 밑에 둥지를 곱게 틀고 자리 잡은 제비들의 노랫소리가 정답게 들려온다. 엄마는 우윳빛 바탕에 우윳빛 색상의 꽃무늬가 찍힌 이쁜 요동 치마 조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연지 곤지를 살짝 찢고 그를 따라온 큰오빠네 부대 판공실로 향했다. 그는 그날 군복을 벗고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군복 차림에 익숙했던 모습과 다른 멋진 모습이었다. 그때는 상급 조직에서 결혼식을 간단하게 하라고 지시했기에 굳이 부모님들과 마을에 가까운 몇 분만 오빠네 부대 판공실에 모셨다. 여러 함께 하면서 조금 더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정림 씨의 삶을 바꾼 문학, 그 10년의 기록 함께합니다. 지난 7월 19일 석화문화관 및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전통문화발전연구회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200여 명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소리 속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문학과 함께 걸어온 이 10년의 여정에서 빛나는 성취를 이뤄온 우리 회원들의 가슴은 저마다 기쁨으로 벅차올랐으며 이를 축하하려 국내외 여러 곳에서 모여온 손님들의 얼굴에도 한박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이 단체에서 회장을 역임했고 또 현재 이 단체의 당지부 서기 직무를 맡고 있는 나도 감격으로 설레는 가슴을 눅자칠 수 없었다. 어찌 그러지 않으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문학. 문학과 함께한 이 10년은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10년이다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바뀐다는 세월이다. 강물이 흐름을 바꾸고 산이 모습을 바꾸는 이 10년 세월에 나도 많이 바뀌었다. 직장인에서 퇴직 간부로 바뀌고 50대의 중년 여인에서 60대 중반의 할머니로 바뀌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일반인에서 문학인으로 바뀐 것이다. 직장에서 리회계로 불리우고 동네에서 누구네 엄마로 불리던 내 이름 석자가 노인세계, 연변여성, 청년생활 등 잡지에 오르고 연변문학 등 문학전문지와 연변일보, 길림신문 및 연변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라디오 방송국 등 신문 방송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에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호명되어 상패와 꽃다발을 받는 영광도 지녔다. 이런 일들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변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변화는 10년 전 내가 석화문학원을 찾아가면서 시작되었다. 연길문학아카데미로부터 석화문학원,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전통문화발전연구회로 이어지는 이 단체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나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10여 년 전 예고도 없이 남편이 내 곁을 떠나면서 나는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듯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러던 중 지인 한 분이 나더러 글을 쓰라고 권유했다. 글 쓰기가 아픈 가슴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 속마음을 털어내듯 무수한 낱말들을 종이 위에 쏟아내면 가슴이 후련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연길문학아카데미라는 단체가 있으니 찾아가서 배워보라며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이렇게 찾아간 곳이 현재 석화문학원이다. 2015년 여름 글을 쓰고 싶어하는 10여 명의 아줌마들이 연길문학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4계절 4학기로 한 학기는 두 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씩 선생님을 모시고 문학 공부를 했다. 이 아줌마들은 처음엔 문학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저 책상에 다시 앉아보는 설렘으로 어릴 적 학교 교실

실에서 장문을 짓고 어문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기쁨을 다시 찾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렇게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이, 성별,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었다. 함께 읽고 함께 쓰고 함께 수정하며 함께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학 창작의 희열을 맛보았다. 자신의 이름이 활자로 찍혀 책과 신문에 실릴 때,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텔레비전에 비칠 때, 그리고 수상자로 호명되어 단상에 올라 영광의 꽃다발을 받을 때, 이들은 비로소 자기의 이름을 되찾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문학 공부의 이 흐름에 나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 처음 쓴 글, 집의 의미가 잡지에 발표됐고 위챗 계정에 오르면서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글쓰기에 대한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 육속 수기, 가로등이 전해주는 이야기, 엄마라는 이름, 믿음과 신뢰 등 많은 글을 써냈는데 그중 수기, 가슴이 뭉클했던 하루가 2019년 10월호 노인 세계에 발표되고 생각 밖으로 그해 연말 영예롭게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나는 이런 글들을 모아 2020년에 20만자에 달하는 작품집 사랑을 임력하다를 책으로 묶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가사를 쓴 노래 그냥 그대로가 연변 텔레비전 방송에서 매주 일가로 방송되고 많은 작품들이 연변 문학 등 문학지에 발표되었으며 연변일보 등 신문의 문학판에 실리고 여러 작품으로 상을 받기까지 했다. 이렇게 글쓰기 즉 문학은 심령의 치유를 넘어 성공과 영예로 돌아와 나에게 삶의 희열을 안겨주었다. 내 삶에 있어서 이 모든 변화는 내가 참여한 석화문학원을 떠나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단체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연변대학 김호웅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화문학원은 우리 조선족 시민사회의 모범단체로서 수많은 시인과 작가를 길러내 청년생활 계림문화상 대상, 나와 조선어 소기 공모 대상을 안아오는 등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뛰어난 석화 시인의 헌신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석화문학원의 일취월장하여 더욱 아름답고 창의적인 시민단체로 거듭나고 회원 여러분이 더 깊은 체험과 독서를 통해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해 우리 문학사를 빛내기 바랍니다. 이는 연변대학 김홍 교수가 하신 말씀이다. 나는 우리 단체의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약에 10년, 20년을 기약하며 신들매를 다시 든든히 동여매고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 석화 시인과 함께 중화민족의 대가정 속에서 중국 조선족 전통문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리정림 씨의 삶을 바꾼 문학 그 10년의 기록을 함께했습니다. 네, 석화 선생님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잘 아는 분이실 겁니다. 우리 조선족 문단의 정말 유명한 시인인데요. 아, 저는 또 이 삶을 바꾼 문학 함께 하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할까? 아직도 이 나이에 내가 뭘 도전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나에게 맞는 애호, 글쓰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글쓰기로 나의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도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서 더 아름다운 글, 더 빛나는 글들을 많이 써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때 우리는 삶을 주제로 다룬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오늘 첫 방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앞으로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김설아입니다. 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세계위생조직에서는 무상 헌혈을 고무하고 헌혈에 대한 군중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마다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변중심혈액소 혈액과 박소향 과장과 함께 헌혈 상식과 우리 주변 헌혈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0386번, 2910387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0: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 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3: 예.
2: 자, 해마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네, 세계 헌혈자의 날 유래는 어떠합니까?
3: 예, 매년이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상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전 세계 혈액안전계획이 실시를 홍보 촉진하는 취지에서 세계보건기구 적십자회, 국제헌혈연합회, 국제수혈협회 등 조직들에서는 연합으로 2004년 6월 14일을 처음으로 세계헌혈자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6월 14일은 에비오 혈액형을 발견한 노벨상 획득자 칼란더 스타나의 생일이며 그의 위대한 발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날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 네.
3: 그 취지는 이 특수한 기념일을 통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신이 보기한 혈액을 헌납하는 수천만 명의 무상 헌혈자들한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그들이 무상 헌혈에 뜻깊은 행동을 찬성하는 동시에 전 사회적으로 자원 무상 헌혈 사업에 중시를 일으켜 더 많은 사람들, 특히는 젊은 세대들이 무상 헌혈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합격된 정기적인 헌혈자로 되어 수혈을 여하는 생명을 위하여 제일 안전한 혈액을 기증할 것을 고무강조하는 것입니다. 2005년 5월 24일에 제58기 세계위생대회에서 결의를 채택하여 세계 헌혈자의 날을 국제성 기념일로 정하고 그 후 줄곧 이날이 오면 해마다 새로운 활동 주제를 제기하였고 한계 성실을 선전 중심으로 정하고 세계 헌혈자의 날 선전 홍보 활동을 늘리하여 왔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 주제는 무상 헌혈을 전적으로 리타적인 목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자발적이고 무보수적인 행위이며 점점 많은 나라들에서 100% 무상헌혈을 실현하였고 정기적인 헌혈자야만이 안전한 혈액을 헌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이 수혈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네. 자, 그럼 현재 우리 주의 헌혈 상황은 어떠합니까?
3: 우리 주의 몇 년대 혈액 채집 공황을 보면 그닥 낙관적이지 않고 림상 혈액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네.
3: 심각할 때는 필요한 혈액량이 절반이 부족하여 각 현시에서 서로 절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혈액 재고는 모든 혈액형이 지속적으로 경계선에 처해 있어 응급 환자들한테만 혈액 공급이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네.
3: 년 혈액 채집 공급 상황 통계 수치에 따르면 헌혈량과 혈액 사용량 사이에 2천여 단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무상 헌혈 지식을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헌혈 의식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각 직장, 회사에 헌혈 지표를 하달하고 단체 헌혈을 조직하여 자원 무상 헌혈이 보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무상 헌혈자들한테 혈형별로 문자 혹은 유선상으로 재차 헌혈 참여 협조를 구합니다. 혈액소 직원, 청년단원, 무상헌혈 자원봉사자들은 시대광장, 서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로 무상헌혈을 홍보하며 유동 헌혈 차량 및 헌혈의 집, 봉사 시간을 늘려 헌혈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런 혈액들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됩니까?
3: 혈액은 주로 외과 수술에 사용되는데 외상, 수술 등으로 대량의 출혈을 초래한 환자에 대해서는 수혈을 통해 혈액 용량을 보충하고 생명 징후를 유지하며 중요한 기관이 혈액 주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빈혈, 백혈병, 재생장애성 빈혈 등 혈액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수혈은 빈혈 증상 주기

0: 이적으로 수여되는 혜택형은 다릅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유상헌혈을 취소하고 무상헌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왜서 무상헌혈이 필요한지, 네, 혈액을 매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0: 우리나라 헌혈법은 1998년 10월 2일부터 실행하여 왔는 바, 무상헌혈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부상조를 돌보는 수요입니다. 현재 혈액은 인대를 공급하여 혈액 질이 저하를 초래하고 혈액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헌혈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혈액 사용자에게는 수혈로 인한 질병 감염의 위험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무상헌혈은 헌혈자의 자원과 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혈의 목적은 사랑을 전하고 타인을 구조하는 것이며 아무런 경제 보수도 없습니다. 경제적 리익이 추동이 없다면 만약 헌혈자가 자신이 피해 질병이 전염시키는 위험 요인이 있는 줄 알면 헌혈하러 오지 않을 것이고 헌혈 전 건강검진 과정에서도 사실대로 건강 상태를 얘기할 것입니다. 설사 부주의하여 제때에 위험 질환에 대해 말하지 않았더라도 헌혈 후 비밀성 혈액 포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매독 등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의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고 혈액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무상 헌혈의 발전 정도는 사회 문명 정도를 가늠하는 표징이 하나입니다. 현재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림상 혈액의 전부를 무상 헌혈에서 얻고 있습니다. 무상 헌혈은 사회주의 정신 문명의 수요입니다. 서로 돕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입니다. 무상 헌혈은 바로 중화민족의 우량한 전통을 고양하는 생동한 구현이며 일종의 사심 없이 공헌하는 긍정 에너지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고 부상자를 돕는 숭고한 행위이며 우리나라의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혈액소 관리 방법 제61조에서는 혈액소가 자의로 혈액을 채취하거나 혈액을 매매한 경우 형급 이상 지방 이민 정부 위생행정부서가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혈액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 또는 기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 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1: 네. 자, 해마다 여러 사업단에서 무상 헌혈을 조직하는데, 이처럼 단체 헌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0: 단체 헌혈이란 정부로부터 헌혈 계획을 작성하여 정부기관, 사업단체, 기업 사업 단위들의 헌혈 임무를 하달하여 무상 헌혈을 조직 동원하는 헌혈 방식을 말합니다. 단체 헌혈량은 우리 혈액소의 전체 헌혈량이 20%를 차지하며 혈액이 제일 부족한 겨울철에 집중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상 헌혈에 관한 지방 정책이 따라서지 못하다 보니 단체 헌혈이 조직 동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문 영도들이 단체 헌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못하다 보니 단체 헌혈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변주 당위 주정부에서는 연합으로 연변주 무상헌혈 사업 실시 방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주 무상헌혈 사업이 발전해 어느 정도 촉매작용을 일으켰지만 아직도 발달한 지역에 비하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헌혈을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은 헌혈을 하면 신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헌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0: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헌혈하면 건강에 해로운 점이 없습니다.
1: 네.
0: 헌혈 전에 신체 검사를 진행하고 합격되어야만이 헌혈할 수 있습니다. 헌혈차에서 헌혈을 하여도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없고 아주 안전합니다. 헌혈차 내부를 매일 두 차례씩 소독하며 헌혈할 때 사용하는 기자재들은 모두 일회용이고 체혈 부위 소독도 규범화되었기에 세균 감염과 교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해대량 70%가 거리 헌혈차에서 오며 우리 주만 하여도 매년 1만 5천여 명이 헌혈에 참가하지

0: 만 전염병에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 헌혈 시 헌혈하면 원기를 상한다거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전염병에 걸릴 위험성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 헌혈을 하면서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며 헌혈은 남을 도울 수 있고 자신이 신체 건강에도 유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뜻깊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1: 네.
0: 해마다 전국적으로 1,500여만 명이 헌혈하며 우리 주만 하여도 해마다 1만 5천여 명이 헌혈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체에 해롭거나 질병을 초래한다면 이 많은 분들이 헌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체가 건강한 분들이 헌혈을 하면 인체에 해롭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신체 건강에 유익하지요. 일반적인 경우 인체 혈액이 20% 좌우는 체내 여러 기관에 저축되어 있다가 필요시 혈액순환에 보충됩니다. 400cc 혈액은 체내 혈액량이 10%밖에 되지 않으며 한 번의 출혈량이 체내 혈액량이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건강에 미치지 않고 출혈량이 15% 20%가 되어도 체내에서 자체로 보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이 혈액세포는 주요하게 골수에서 오는데 매일 일정한 양이 혈액세포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상응한 수량이 혈액세포가 퇴화되기에 인체 내의 혈액은 3, 4개월이 지나면 혈액 정부가 새로운 혈액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1: 네.
0: 장기간 적당한 헌혈을 하면 골수의 줄기세포 계통이 부단히 자극을 받아 비교적 왕성한 신대사를 보존하여 생명력이 강하고 신선한 혈액세포들을 부단히 생성됩니다. 전문가들이 연구에 의하면 장기간 적당량의 헌혈을 하면 심뇌혈관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헌혈 본신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헌혈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인식들이 이러저러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1: 네, 무상에. 자, 이 헌혈을 하러 가보니 건강 자문을 한후또 피를 뽑아 검사를 하던데, 네, 그 단계에서,
0: B형 간염 검사에 미달인 경우에도 헌혈할 수 없습니다.
1: 네.
0: 헌혈 후 혈액 검사,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항체, 매독 항체 검사에 미달인 경우 다시 헌혈할 수 없습니다.
1: 네, 예방주사를 맞았거나 약을 복용하는 중이라면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까?
0: 예방주사를 맞았을 경우 보통 연기하여야 하며 백신이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매호이면은 24시간 이후, 젠도호이면은 14일, 28일 후에 헌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물려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제일 마지막 달을 접종하여서부터 1년 후에 헌혈을 할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기간에는 헌혈할 수 없으며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경우 약 복용을 중단한 5일 후에 헌혈할 수 보통 한번 헌혈할 수 있는 혈액량은 300, 400cc로 인체 전체 헌혈 총량이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인체의 응급과 재생 기능은 매우 높은 바 헌혈 후몇 시간 내에 잃어버린 수분과 무기염은 보충되고 일주일 정도면 혈액에 함유된 단백질이 보충될 것이며 한달 뒤쯤 혈액세포는 모두 재생되어 유기체는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여성이 혈액 재생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수 있지만 한두 달 안에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따로 보건품을 먹어 보양할 필요 없습니다. 평시와 똑같게 식사하시면 되시고, 헌혈 후에는 휴식을 많이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회복에 유익합니다.
1: 네, 헌혈한 주사자리가 포로케 멍이 들기도 하던데요. 이런 면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합니까? 어떤 처치가 필요할까요?
0: 만일 주사 바늘 주위에 멍이 생기면 24시간 내에는 얼음찜질, 24시간 후에는 온찜질을 하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혈액소 자문조나 5081618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1: 네. 이외에 헌혈을 한 후에는 또 어떤 면에 주의를 둬야 합니까?
0: 건강한 사람이 헌혈 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혈 후 정상적인 사업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혈 후 적절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내하면 헌혈 직후에는 주사 바늘 자리를 10분 동안 지그시 눌러

0: 치열시켜야 하고 24시간 내에는 주사 바늘 자리에 물을 묻히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포근폭식은 금해야 합니다.
1: 네. 네, 헌혈을 하고 며칠 후 혈액검사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그럼 질병이 있음을 발견하면 헌혈자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0: 네, 헌혈한 혈액은 혈액소에 가서 두 번씩 서로 다른 두 회사의 시액으로 혈액 검사를 진행하여 합격되어야만이 임상 치료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혈액 검사를 거쳐 합격되면 메시지로 당신의 혈액은 모모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검사 결과는 합격되어 곧바로 임상 치료에 사용될 것입니다. 당신이 헌혈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알람이 나가고 만약 불합격이라도 전화상으로 합격 항목을 알려드려 다시 헌혈에 참여하지 않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혈액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헌혈자들한테 혈액 검사 결과, 생일 축하, 새해 축하, 세계 헌혈자의 날 축하 등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자신이 혈액이 사용 상황도 알수 있습니다.
1: 네. 네, 헌혈을 한후 헌혈증을 발급하던데, 헌혈증은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0: 예, 전국적으로 무상 헌혈을 하신 분들께는 위생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 헌혈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 헌혈증으로 본인이나 직계 친척이 수혈이 필요할 때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하신 분들이 수혈이 필요할 때는 임상 응급 처치용 혈액 외에 우선권이 있으며, 무상 헌혈증, 주민신분증과 함께 헌혈량에 상응한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혹 수혈량이 무상 헌혈량을 초월해 제15조에 따르면 무상 헌혈자는 우선 혈액 사용 권리를 향유하며 림상 구급 혈액 외에 의료기관은 무상 헌혈자의 림상 혈액 사용을 우선적으로 보상하여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혈액소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경계선에 처해 있고 심지어 빈번히 경계선 이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급 위중한 자, 응급 환자들한테만 우선적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으며 고정이 완화된 후에야 헌혈증이 있는 환자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1: 네.
0: 예, 현재 림상 혈액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공작 일꾼들은 근무 시간을 늘리고 저녁에 유동 인구가 많은 북대시장에서 무상 헌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여 자신이 신체 상황에 점착, 응집, 방출, 추출 작용을 통하여 인체의 지혈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며 혈소판이 수량이 낮아지면 인체는 쉽게 출혈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소판은 주로 혈액병 환자와 출혈이 심한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네, 혈액소에서는 혈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0: 네, 혈액소에서는 혈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 건강 검사 요구에 따라 헌혈 전에 자문 일반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여 합격되어야만이 헌혈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소에 가서 두 번씩 서로 다른 두 회사의 시액으로 혈액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CPR 방법으로

0: 갖고 있지만 현재 검사 방법으로는 검사 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헌혈을 하는 주기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헌혈 주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바 전혈 헌혈은 한 번에 200, 400cc씩 6개월에 한 번씩 헌혈할 수 있고 혈소판 헌혈은 한 번에 한 단위, 두 단위씩 두 주일에 한 번씩 1년에 24차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혈 헌혈 3개월 후에 혈소판 헌혈을 할수 있고 혈소판 헌혈 한달 후에 전혈 헌혈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헌혈을 하는 인원수가 비록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이 무상 헌혈에 참가를 해서 뜨거운 피를 나누는 가슴 따뜻한 헌혈자들을 적지 않게 만나보셨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헌혈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전주적으로 1만 5천여 명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으며 2만 5천여 단위의 혈액을 헌납하였습니다. 요즘 헌혈량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혈액 제거 긴급 문자를 받으면 혈액소를 찾아 자기 복유한 혈액을 헌납하는 헌혈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선행을 행하는 헌혈자들 중에는 과거 여러 번 헌혈을 했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으로 헌혈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지만 그들이 마음은 누구나 다름없이 혈액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실제 행동으로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헌혈로 똑같이 생과 희망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예, 헌혈을 마친 그들은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또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멀어지는 뒷모습은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영길시 북산가도 리봉반 봉사자들은 연속 10일간 근 260명 봉사자들이 270단위의 혈액을 헌납하여 리봉정신을 계승하고 뜨거운 피로 생명을 돕는 실제 행동으로 리봉 이날을 기념하여 왔습니다. 예, 그리고 해마다 의료계통, 교육계통, 공안, 검찰은 세무국 등 단위들은 무상헌혈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이 실제 행동으로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직업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1: 네, 우리도 혈액 공급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치게 됩니까?
0: 예, 무상헌혈은 우리나라 헌혈사업의 방이며 전 사회, 전체 국민이 利益와 관계되는 일입니다. 무상헌혈 사업은 혈액소의 직책일 뿐만 아니라 각급 정부로부터 본 행정구역이 헌혈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유관 부문을 조직, 협조하여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무상헌혈량이 림상용 혈액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무상헌혈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하고 연변주 인대정책이 보장기제를 적극적으로 쟁취하여 연변주에서 진정으로 헌혈법 법률 틀에서 조작 가능한 지방성 법규를 건립하고 무상헌혈 사업이 구체적 법률 보장으로 되어야 합니다. 실제에 부합되고 가능성 있는 혈액 응급 예비 방안을 제정 실시하며 예비 방안을 관련 부서 책임자에게 락실하여 응급 예비 방안이 형식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며 혈액 편형 등 돌방 사건이 발생 시 혈액 공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헌혈 판공실은 무상 헌혈 선전력도를 높이고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단체 무상 헌혈을 배치하며 헌혈 판공실과 혈액 채집 부문에서는 작업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여 헌혈자 헌혈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임상병원 혈액 사용 계획 심사 허가 제도를 지속으로 강화하고 응급 구급용 혈액을 진일보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자, 끝으로 헌혈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까?
0: 예, 희망컨대 더 많은 시민들이 연변주 헌혈 사업에 관심을 돌려 헌혈차나 헌혈의 집을 찾아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 병원에서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을 구해주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여러 청중들이 무상 헌혈을 기대하겠습니다. 피는 생명이 원천이고 사랑은 생명이 서광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발소매를 걷어올리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멋져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전체

0: 혈액 사업 일꾼들을 대표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혈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수혈을 받고 새 생명으로 돌아온 환자와 가족을 대신하여 뜨거운 피를 헌납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오늘의 세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연변중심혈액소 혈액과 박소향 과장과 함께 헌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0: 예,
1: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헌혈은 생명을 나누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소중한 피를 나누는 무상 헌혈자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또, 헌혈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더욱 많은 분들이 무상 헌혈에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진행의 김소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
1: 구멍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0: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47번째 시간입니다.

0: 노란 장판지를 깐 온돌. 벽에는 액자에 넣은 사진들이 그대로 줄루러니 걸려있고, 할머니가 홀로 만지작거렸던 반질거리는 화투 한 갑이 가마목에 그대로 놓여있다. 봉당개들이 일기척에 귀를 쫑긋 세워 한 마리 안아들었다. 마스야마의 할아버지가 키우는 명품 고양이인 재패니즈 밥텔에 비하면 일견에도 어딘가 짝지는 수수한 물정의 고양이였다. 하지만 그 수수함에서 남다른 친화감이 엿보이는 시골 농각의 고양이였다. 말랑말랑한 고양이의 온기가 풀에 전해졌다. 하루꼬는 고양이의 나스르르한 털을 쓰다듬어 주었다.
1: 여섯 마리 다 있네. 다행이다.
0: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슬픔에 꺼들려 잊었던 고양이가 혹여 이르라도 졌나 하여 종혁은 방 구석구석을 훑으며 한 마리 한 마리 새겨보았다. 사람의 목소리와 온기를 느끼자 고양이들이 하나 둘 가마목에 모여들었다.
1: 순화, 광옥이, 옥분이, 영신이, 해옥이, 말자.
0: 종혁이가 호주머니에 놓고 온 소세지들을 토막내서 건네주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먹지 않고 종혁이를 말똥하니 쳐다본다. 할머니가 꼬부리고 놓으셨던 가마목에 꼼짝 않고 있는 고양이도 있다. 순간 하루꼬가 흠칫 몸을 떨었다. 무언가 그의 뇌리를 강하게 때리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하루꼬의 감정의 변화를 기수라도 챈다.

0: 품에 안긴 고양이가 하루코를 쳐다보았다. 고양이가 꽃순 같은 입을 열며 울었다. 실로는 고양이의 흑옷 같은 눈동자를 직시할 수 없어. 하루코는 눈길을 돌렸다.
1: 그러고 보니 내 꽃들 이름이 모두 다 위안부들의 이름이었네요.
0: 종혁이가 머리를 끄덕였다. 조용히 베어나오는 이슬에 그게 안경이 뿌옇게 흐려지고 있음을 하루코는 볼 수 있었다. 하루코는 손바닥으로 입을 감싸냈고 고우셨다. 민정국에 등록할 할머니의 당한 서류용 사진을 만들기 위해 어머니가 기어이 새로 한복을 지어 입히시고 시가지 사진관까지 모시고 가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이 잘 나왔다며 커다랗게 인화하여 바람벽에 걸어주었다. 그렇게 잘 나온 할머니의 사진이 검은 띠를 들여온 영정 사진으로 되어버렸다. 하루코의 콧잔등이 매큼해지고 입술은 움찔움찔 울음을 품었다. 급기야 하루코는 사진 속 할머니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울음 섞인 분명하지 못한 소리로 들려졌다.
1: 오빠상 고멘나사이.
0: 승납차는 자그만 현성계 가격으로까지 데려왔다. 겨울방학 종혁은 또 한 번 한국의 정신대책위원회 성원들과 함께했다. 중국에 남은 조선인 위안부 조사에 동참했고 자청하여 중국어 통역을 맡았다. 봄날의 고향 행차는 종혁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겨주었다. 졸업 논문 답변을 위해 밤을 지새면서도 그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과제를 부여했다. 중국에 남아있는 위안부에 관한 자료 수집이었다. 바쁜 학업에 혹사하는 와중에도 종혁은 중국의 위안부 연구가들과 연계를 가졌고 관련 자료들을 스크랩하는 등 스스로 부여한 과제에 몸을 바쳤다. 이번 행차에는 하루코가 보이지 않았다.
1: 네.
0: 한 번 불러놓고 머뭇거리다가 하루코가 입을 열었다. 하루코의 수저를 챙겨주다 종혁이가 미약한 표정으로 하루코를 건네다 보았다. 하루코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했고 또 그가 조선말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코가 조선말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였다. 연인 앞에서 애교스럽게 자신의 조선말 실력을 검증받고 싶어서가 아니면 곁에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진지한 화제를 나눌 때였다.
1: 우리 헤어져요.
0: 종혁이는 아무 말도 없이 양념통을 하루코 앞에 정연히 놓아주었다.
1: 우리 헤어져요.
0: 이때 면이 올라왔다. 뜨거운 국물에 소복히 잠겨 모락모락 김을 뿜어올리는 면그릇을 앞에 두고 하루코의 말이

0: 잠시 끊겼다.
1: 오이시
0: 소설 촌작의 남경 원작 김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조일광 제작의 명무력 4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난이 그립습니다. 여름이면 어머니께서 빨랫줄에 깨끗하게 씻은 옷을 걸어놓으셨는데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옷들이 능청능청 흔들리는 모습은 지금도 여름의 가장 진한 추억으로 눈앞에 선합니다. 때로는 빨랫줄 위에 잠자리가 내려앉았다가 바람이 불어 줄이 능청능청 흔들리면 깜짝 놀라 잠시 날아올랐고 바람이 멈추면 어느새 다시 그 자리에 살며시 내려앉곤 했습니다. 엉뚱한 상상으로 가득했던 어린 저는 빨랫줄에 매달리면 나도 바람이 불 때 능청능청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까치발을 하고 빨랫줄을 꼭 붙잡은 채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능청능청입니다. 긴 막대기나 줄 같은 것이 탄력 있게 자꾸 흔들거리는 모양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과수원을 지날 때면 저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습관적으로 산과 나무들을 한번 돌아보곤 합니다. 아마도 가을에 주먹만큼씩 큰 사과배가 주렁주렁 열린 가지들이 산들바람만 불어도 능청능청 휘어드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능청능청은 자꾸 능청맞게 행동하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당연히 뒤에서 제 모습을 지켜본 삼촌에게는 등 뒤에 숨긴 도마도가 빤히 보였겠죠. 어른이 알면 혼날 것을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태연한 척 능청능청하게 걸어가는 저를 귀여워서 그냥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흔들리는 풍경과 사람의 행동까지 아우르는 능청능청은 활용 범위가 넓은 우리말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개별 보도,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중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100년 종강의 시대 답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량안융합발전시범구건설 전문추진회에 참석했습니다.
1: 신조 23호 승무조가 궤도비행 3주 동안 여러 오물을 순조롭게 추진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의를 달성했습니다.
1: 보도여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혁명의 요람으로 불리는 정강산에서 중국 최초의 농촌혁명 근거지가 탄생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정강산 시기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강산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결부해 드팀없이 리상을 추구하고 사실과 진리를 입각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간고분투하여 난관을 공략하며 대중의 의지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굳건히 견지함으로써 정강산

동시에 새로운 시대 속 빛을 발하게 해야 합니다. 청소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정강산 인민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강산 정신을 지침으로 빈곤 해탈 공략에서 향촌 진흥에 이르는 격변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장건 105주는 경축 계를 보도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동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100년 정강의 시대 타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강산 투쟁 시기 모평진 신산촌은 원근의 이름난 홍색촌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혁명이 투신해 이 붉은 땅에 불멸의 불씨를 뿌려두었습니다. 2016년 2월 습금형 청소기는 찬 바람을 맞받아 눈길을 걸어 신산촌을 찾았습니다. 당시 강서성이 성급 빈곤촌이었던 신산촌에서 14가구 중 등록된 빈곤 가구가 21가구였습니다. 청소기는 정강산을 찾은 것은 우리의 혁명 성지를 창대하고 우리의 소베트구 인민을 위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강산 인민, 록혁명 근거지 인민들의 삶이 갈수록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2월 신산촌은 공식적으로 가난의 모자를 벗어던졌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참신한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주민 팽하용 씨는 현재 빈곤 해탈과 치부를 선도한 사람입니다. 2016년 팽하용 씨는 마을 최초로 농가 체험 민박을 1도 세웠고 현재 신산촌의 농가 체험 민박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팽하용 씨는 이웃을 동원해 함께 민박을 경영할 것이라며 모두가 부자여야 진짜 부유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나무 가공업에 종사하는 좌향훈 씨는 마을의 최연소 창업사입니다. 2016년 좌향훈 씨의 신산 족조가 표준화 생산을 실현하면서 모죽 하나의 생산액이 12억 원에서 3,400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현재 좌향훈 씨는 많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자일 뿐만 아니라 신산촌 농민강연단 성원, 강서 간부학원 외부 조빙 교원이기도 합니다. 좌향훈 씨는 예전에 대나무통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마이크를 잡고 있으며 가정 수입을 위해 대나무통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신산촌의 이야기를 더 잘 전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10년에 걸친 신산촌의 거대한 변화는 수치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전까지 신산촌의 상주 인구는 30명 미만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2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천원 미만에서 지난해 3만 6천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신산촌 당지부속이 팽전향은 농촌 면모뿐만 아니라 산업발전과 경제수입의 변화도 있다며 그중 정신면모의 변화가 가장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자신감도 크게 향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신감은 홍색 땅의 자양분에서 온 것입니다. 정강산에서 혁명 유전자는 박물관과 수업을 통해 대대로 조언해지고 있습니다. 자평진 홍군나무로 위치한 정강산 혁명박물관은 처친의 전국 100개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입니다. 관내 문물 주제 수업은 참관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멸대 하나를 통해 참관자들은 전사들과 동고동락한 조덕동지의 훌륭한 작품을 느끼고 소금 한 병을 통해 당시 군민들이 소로를 아깝게 전시는 모태동 소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붉은 넥타이 강연단이 양산한 오린이 해설원은 로계로 680여 명에 달합니다. 오린이 해설원들은 여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정강산의 혁명 이야기를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홍색 오린이 극장에서 아이들이 한창 대합창 정강산 아래의 호박심자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정강산 수학교 당총지석이 장총은 학교는 정강의 락인 조국의 인재 육성 목표를 견제하며 7가지가 가능한 혁명 교육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혁명 가요를 부를 줄 알고 혁명 이야기를 할 줄 알며 혁명 시사를 외울 수 있고 혁명 요리를 할 줄 알며 혁명 명서를 소개할 줄 알고 혁명 국목을 공연할 수 있으며 혁명 실천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총문 소개에 따르면 당시 혁명 선인의 후손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장총문 소개는 소학교에서 덕육을 강조하는 것은 손해적인 것이며 자신의 인생 바탕색은 바로 홍색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들은 정강산 혁명군

0: 거지 장설 백조는 입니다. 100년 세월을 돌아보면 정강산 정신은 결코 모로지지 않았습니다. 이 홍색강에서 종강산 정신은 대대손손 존해질 것입니다.
1: 대한간융합발전시범구 건설전문추진회의가 13일 복건성 하무시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수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혼영이 회참석 연설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대만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석의 관련 중요 론술과 신시대 대만 문제를 해결할 때에 대한 당의 총적 방침과 책략을 관철 실시해 량안 융합 발전 시범구를 고품질적으로 건설하고 15차 5기년 전망기획 기간 량안 융합 발전이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15차 5기년 전망기획의 요구에 따라 량안 융합 발전 시범구 건설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시범구 건설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량안융합발전시범구 건설의 중점 과업에 착안해 정책과 제도 혁신을 강화하고 시범구의 선행 시범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양안교류협력 촉진 정책과 조치를 완비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산업협력을 확대해 대만 동포, 대만 기업의 수혜 범위와 획득감을 높여서야 합니다. 중화문화의 유대 역할을 강화하고 대만 청년의 대륙 진출 발전 통로를 활성화하며 교류, 대왕, 융합 과정에서 진인의 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합심을 촉진해야 합니다. 중앙대만사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복건성 책임자들이 량안 융합 발전 시범구 건설 진척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재정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책임자들이 발언했습니다. 14일 오전 왕혼영 정협주석은 또 하문에서 량안융합발전 사업과 대만 동포를 위한 지능화 편리화 서비스 상황을 조사하고 량안 청년 교류협력 상황 등을 묘회했습니다.
0: 신조 23호 오조비행사 조양조, 장지원, 료가용이 현재 궤도에서 3조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우주과학 실험과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궤도에서 전 시스템 압력 응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주 생명과학 인체 연구 분해에서 지난주 승우조는 세포학 연구 프로젝트의 샘플 관찰과 회수, 보존 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승우조는 또 지상 인원의 지지와 협력하에 공간 방사 생물학 로출 실험 장치 네 번째 손해 종착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우주 응용 시스템은 5개월간 궤도상 로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며 이런의 실험은 우주 복사가 생물 샘플에 미치는 심층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것입니다. 신조 23호 승무조가 우주 정거장에 입주한 이래 첫 전 시스템 압력 비상 대응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은 우주 정거장이 내부 압력 손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긴급 처리를 진행하는 전반 과정을 모의해 우주 비행사 승무조의 비상 대처 능력과 지상 우주 간 협업 대응 능력을 한층 더 다지고 제고시켰습니다. 우주 정거장 복합체 플랫폼 관리 면에서 승무조는 우주선 상해 물자 정리, 응급 물자 순회 점검, 손실 환경 청소 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정기적 의료 검진과 적당한 신체 단련은 우주 비행사들이 궤도에서 량만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요조합니다. 지난주 우주 비행사들은 계획에 따라 심장혈관 초음파 검사, 심장기능 검사 등 여러 가지 의학 검사를 진행하고 조룡기기로 골량 료실 현상을 억제했으며 우주 러닝 머신 등 설비로 건강 단련을 진행했습니다.
1: 교통 일체화는 북경 천진 하북 협동 발전의 골격 시스템이자 선행 병력입니다. 궤도 우의 북경 천진 하북 통근권 편리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승격하는 가운데 북경 웅안 급행 열차를 포함한 일련의 중점 노선이 올해 안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궤도 우의 북경 천진 하북 중요한 교통 중추인 북경 통수역이 지난 12월 30일 운행을 시작하면서 북경 천진 하북 교통 일체화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중국 철도 북경국 북경 통주역 당지부 서기 장금은 통주역을 이용하는 군체 중 도시간 통근을 하는 승객이 주류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산까지 가장 빠르게 55분, 영교까지 11분, 천진보저까지 26분이 수요됩니다. 2025년 웅안대흥공항 급행열차 R1선 건설 협력이 빨라지면서 북경 동육환 고속도로의 지하화 개조 공사가 드디어 완공되어 개통되었습니다. 하북성 교통운수청 종합기획처 협동발전처 류광군 처장은 북경 천진 하북 간 버스 운행 노선이 43개이고 일평균 여객 운수량이 연인수로 21만 명에 달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북경 주변의 통근 군체를 위해서 맞춤형 급행버스 운행 노선은 12개 주요 노선과 58개 간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1년 내 북경 당산 도시 간 철도 전 구간을 관통하고 승덕 평곡 고속도로, 북경 평곡 고속도로를 개축하고 증축하며 석소로 등 공사를 완공하고 개통하면서 지역 간 운수 봉사지를 제고하고 효익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천진과 석가상 사이 국가 종합 황금 통로를 구축할 것입니다. 북경시 교통위원회 협동발전처 신한홍 차장은 인프라 면에서 천진과 하북과 함께 북경 한림 고속도로, 북경 향항 오문 고속도로의 기초 디지털화 승격을 진행하고 스마트 휴게소, 도로망 운행 관측 조기 경보 등 건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또 22호선 홍묘 평곡 구간, 교외철도 도시 부중심선 서부 연선 등 궤도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해 올해 사용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0: 목적지까지 직행, 집약화 조례, 다양한 운용 모시, 해남성 해부에서는 신용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시내 버스가 닿지 못하는 운용 공백 지역을 메우고 도시지상교통의 모세 혈관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마지막 1km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개혁 현장에서는 부르면 오는 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구시는 동서로 길게 뻗어있고 밀안, 국제공항, 소해안, 관란호 등 외곽 지역에는 수많은 마을과 신축 주거지가 널려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낮아 기존 노선버스 운행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정류장에 가거나 비싼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등 출근길 불편이 컸습니다. 올해 5월부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해구지능형 마이크로버스입니다. 승객이 미리 프로그램을 통해 호출하며 차량은 알고리즘 경로에 따라 승객을 목적지까지 실어다 줍니다. 시민 루시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부르면 바로 와서 일반 버스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버스는 해구 3단계 로선망 대중교통체계의 연장과 보완 대책입니다. 마이크로버스 기술 운영을 맡은 과학기술업체 운영총괄 최감림 씨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간선버스와 시외 철도 역과의 연계성을 평가해 로선별 맞춤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시범 운행 당시 3개구 8개 로선에서 시작해 지금은 7개구 8개 로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해구 시민들은 평균 300m 이내에서 승차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동시간은 기존 버스 대비 약 20분에서 25분 단축돼 효율성이 37%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최감림 총괄과 그 이끄는 실무진은 지역 간 대차라는 난제를 공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가문의 용선 제작 기술을 이은 3대째 장인입니다. 리금표 씨는 현재 룡의 턱 부분인 룡미를 작업하고 있다며 이는 남해의 첩교 드리프트 룡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불산 남해 드리프트 룡선은 독특한 기회로 국내 룡선 경기의 대표적인 기술파로 돌렸습니다. 넓은 강물 우를 달리는 일반 경기와 달리 남해 첩교 하에 수로는 좁고 구비가 많습니다. 20m가 남는 룡선의 넓이 6m도 안 되는 수로에서 민첩하기 회전하기에 제작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장인들은 양지에서 자라난 질 좋은 원목을 골라 전통적인 장부 맞춤 기법을 고수합니다. 소재와 공법 외에도 선수들의 체형에 맞춰 선체의 공률, 비률, 무게 중심을 정밀하게 조성합니다. 이제 3대 장인이 된 리금표 씨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고대 기술의 디지털 기반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금표 씨는 데이터를 업로드해 AI로 3D 설계안을 만들면 과거보다 훨씬 직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를 이어내려오는 장인 정신은 용선 문화의 맥과 함께 긴긴 세월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금표 씨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기술을

0: 잘 지켜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도 우리 용선 문화와 기술 속에 담긴 단결, 분투, 패배를 모르는 정신을 꼭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하북성 창현 궁제진에서 평균 나이가 84세 이르는 말 노인들이 8년 동안 주변 마을에 6천여 명 아이들에게 무료로 서예를 가르치면서 전통문화가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고 붓과 먹으로 아이들의 요년시설을 따뜻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창현 궁제진 남재촌의 공익서예 교실이 아침 햇살이 가득 찬 가운데 수십 명 아이들이 나무로 만든 긴 책상 앞에 단정하게 앉아 붓을 잡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로인들은 아이들 속을 오가며 수시로 아이들의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소예 기법을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올해 84세인 남재촌 고보요 로인은 이미 이곳에서 8년째 소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8년 고보요 로인을 비롯한 몇몇 소예 애호가들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남재촌 위원회는 소예 교실은 이미 로계로 600여 명 농촌 어린이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일부 어린이의 소예 작품은 일부 소예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조문준 로인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소예 교실에 나와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목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0: 파키스탄 샤바즈 총리가 15일 밀집한 협상을 거쳐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영원히 중단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미국은 이란과의 협의를 끝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개방을 승인하고 미국 해군의 관련 봉쇄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 차관이 15일 이란과 미국 양해 각서 문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19일 이슬라마바드 양해 각서 공식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레바논은 14일 이스라엘군이 이날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를 공습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바이루트를 타격하기 전에 미국 중앙사령부에 이미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14일 바이루트 남부 외교 주거지를 상대로 진행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번 공격이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침해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체결한 미국과 이란 사이 临시 휴전 협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레바논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련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책임을 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란은 자국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14일 바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공격은 휴전 기간에 발생했고 또 미국과 이란의 협의 달성 가능성이 높고 평화적 충돌 해결의 길을 열어주는 시점에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바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미국과 이란이 협정 체결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 특별한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장기였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재군사화 또 하나의 위험 신호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최근 총무회를 열고 총무에 제출할 안보 3문서 개정 재원서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022년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략을 조난한 데 이어 또다시 공격적인 수위를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국토 수호라는 명분 뒤에 군비와 예산, 전력 배치 등 전반에 걸친 교제 완화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당면 군비 확장과 전쟁의 준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으며 전후 일본이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제 신형 군국주의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지역과 세계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안보 3문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은 2022년 말

0: 통과되면서 일본 안보 전략이 전수 방위에서 반격 능력 보유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자민당 총무회에서 새로 통과된 재원서 조항은 장기 전쟁 준비와 능동적 개입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군사 확장을 국가제도, 경제산업, 사회 여론 깊숙이 심오, 군사 확장과 전쟁 준비를 장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래하면 방위예산 면에서 재원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5년 내 방위력 혁신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과 오스트랄리아 등의 국방비 비중 사례를 들며 방위비를 GDP의 3에서 3.5%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2025 회계년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방위비 비중 2%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26 회계년도 방위예산은 9조 엔을 돌파했고 2023-2027 회계년도 방위비 총지출 목표는 43조 엔에 달합니다. 활동을 근거없이 비난하며 주변의 긴장 정세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재군사화 또 하나의 위험신호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 사치 그걸 알고 있나

0: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룡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0: 공룡 젓가락 사용료 증료서 가감증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민경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의 지구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월드컵이 직면한 날씨의 시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자기혁명은 우리 당이 역사의 주기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답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4.2 혁명을 견지해 당의 본질과 본성과 품격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나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그 어떤 리 집단이나 권세 집단, 특권 계층의 리익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이를 재천명했습니다. 이는 다른 속셈을 품고 우리 당과 인민을 갈라놓고 대립시키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반격하고 누구를 위해 집권하고 누구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며 누구를 위해 리익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 문제에서 각별히 명석한 두뇌와 확고한 입장을 가질 것을 전당 동지들에게 일깨워 두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역사가 요구하고 규모가 크고 집권기간이 오래된 당입니다. 어떻게 해야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의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오태동 동지는 연안의 토굴집에서 인민이 정부를 감독해야만 정부가 감히 나태해지지 못한다는 첫 번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특히 18차 당대회 후의 새로운 실천을 거쳐 우리 당은 두 번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혁명입니다. 과감하게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당이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징입니다. 오택동 동지는 참다운 자기 비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역시 우리 당이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징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특유의 정치적 품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100년 동안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고 오유를 제때에 바로잡으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막수주의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정당이 산전수전을 겪고도 초심을 유지하며 풍상고초를 겪고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권자가 사심을

품지 않으면 전화도 자연히 공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그 어떤 특익도 꾀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크나큰 용... 이를테면 우리 당은 대혁명이 실패한 후 진독수의 오경기회주의 오유를 시정했고 토지혁명전쟁 시기에는 조학영 망동오유와 조학영 모험오유를 시정했으며 연안 시기에는 왕명의 조학영 교도...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
0: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의 지구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조언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월드러 글로벌 상품 무역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충돌과 수요 양극화, 보호주의 대두 등 요인이 글로벌 경제를 끊임없이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수출업이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뛰어난 대외무역 실적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제조업의 지구력과 경쟁력을 보여주고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 모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5.3% 증가한 20조 6,800억 원에 달해 증가폭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월까지 우리나라 월간 수출입 규모는 연 3개월 동안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와 투자 흐름에 따른 산업 배치가 중국 대외무역 실적의 얘기를 뛰어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건설 붐이 중국 첨단기술 제품 무역 성장을 견인하고 칩과 컴퓨터 설비가 수출입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 5월 중국 반도체 수출의 동기 대비 증가폭이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컴퓨터와 부속품 수출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화은행 경제학자는 인공지능 산업사슬이 첨단 기술 제품의 양방향 무역 활성화를 이끌면서 반도체와 컴퓨터 설비의 수출입 성장을 동시에 주동했다며 은행은 중국의 연간 대외무역 성장 얘기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스타즈 일보는 중국의 수출 성과가 예기보다 뛰어나다며 중국 경제와 산업의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전반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수입도 크게 늘면서 중국 국내 제조업과 항만, 다국 산업 사슬과 공급망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수출 우세가 확고합니다. 리튬 전지,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등 제품은 1월부터 5월까지 고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친환경과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완비화한 산업사슬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녹색 에너지 장비와 인공지능 하드웨어 등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시장 다원화 전략도 중국 대외무역의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조 1,400억 원에 달해 역대 같은 기간 최초로 1조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세안과 유럽 동맹, 라틴 아메리카 등 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도 모두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네덜란드 인터내셔널 그룹 보고서는 무역 상대국 다원화가 단일 시장의 변동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신흥시장의 지속적 확장이 중국 대외무역의 총격 저항력을 크게 높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냐 경제학자 제임스 히크와티는 중국 대외무역의 강력한 성장세는 다원화한 무역 파트너를 통해 글로벌 무역 회복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안 지역을 위해 안정한 시장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경제무역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교국 53개대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시행하는 등 조치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무역 회복에서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단순한 세계 공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8조 7,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수입 성장폭은 21.5%를 기록하면서 연 3개월 동안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오세아니아 리뷰 웹사이트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중국 수입이 20%의 높은 증가률을 기록한 것은 국내 산업 수요의 강력함과 소비 기반의 안정성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0: 탄소의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요새 주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드컵이 직면한 날씨의 시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를 들어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이 막을 올린 가운데 날씨가 화제로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주최한 이번 월드컵에 48개 팀이 참가했으며 16개 도시에서 경기를 104차 치릅니다. 방대한 경기판도와 한여름 경기 일정에서 주역이 축구지만 여름철 북아메리카의 변화무쌍한 날씨도 자주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의 공항과 시내의 월드컵 요소는 밀집한 편이 아니었고 경기의 열기는 시각적으로 아직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감상 열기는 공항 로비를 나서는 순간부터 밀려왔습니다. 폭염주의보에 따르면 이날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였습니다. 맨해튼 섬의 공기는 습기가 커 거리의 행인마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가끔 다양한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야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무더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론 증명서를 수령하는 작은 거리였지만 취재팀은 원영 땀범벅이었습니다. 뉴욕을 제외한 인근 도시도 결코 서늘한 편이 아닙니다. 보스턴 인근의 월섬 기지에서 우승 후보인 프랑스가 이날 미국 도착 후 설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 팀은 16일 오후 3시에 뉴욕에서 첫 조별리그를 치르며 상대는 세네갈 팀입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적응성 훈련에서 프랑스 팀은 무더운 날씨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 당시 프랑스 선수들이 경기장 그늘에 모였지만 체감 온도는 여전히 섭씨 32도를 넘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폭염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팀도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발표한 사진 자료에서 잉글랜드 미드필더 라이스 선수는 이미 맨손 햇빛에 걸렸습니다. 라이스 선수가 자외선 차단 조치를 잘하지 못한 데 대해 그의 어머니는 불평이 컸습니다. 한 축구팀에서 환경 적응은 이미 기술과 전술 이외에 또 다른 필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훈련 시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훈련 강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수분 보충 절차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선수들의 회복 리듬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심지어 부동한 온도와 습도 조건 하에서 잔디 상태의 변화 모두가 경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기 월드컵이 치르는 104차 경기 중 상당수는 섭씨 32도를 넘는 환경에서 치러질 것입니다. 유럽과 기타 서늘한 지역에서 온 많은 선수들은 고온에서 축구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이에 앞서 국제축구연맹은 월드컵 기간 매 경기마다 상반전과 후반전에 각기 수분 보충 시간을 3분 설치해 폭염에 대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극단적 고온과 습도가 경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번개 날씨는 조직적 차원에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개막전인 멕시코 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팀 사이의 경기를 앞두고 멕시코 승은 한때 번개 위험 부담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경기가 정상적으로 치러졌지만 이런 날씨 조기경보 자체가 조직 측의 신경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강우 날씨가 축구 경기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번개 날씨는 오히려 경기의 진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막전이 한창일 때 캐나다의 토론토 월드컵 팬 축제는 천둥과 번개 날씨로 인해 중도에 취소했습니다. 주최 측은 현장 팬들이 안전을 고려해 临시 대피하고 이날 밤에 행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많은 팬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멕시코 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팀 사이의 경기를 실시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갑자기 중단된 후 일부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토론토의 주최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경기 생방송과 료식과 오락 활동을 포괄한 팬 축제

0: 때는 7월 19일까지 지속됩니다. 미국의 경기장 뇌우 날씨 교정에 따르면 경기장 주변 8마일 범위 내에서 번개가 감지되면 경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개가 지나서 30분 후에야 경기를 회복할 수 있으며 번개 날씨가 재차 발생하면 카운트다운을 재차 가동합니다. 관련 규칙은 결코 가설이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 첼시팀이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벤피카팀과 클럽 월드컵 경기를 펼칠 때 번개 날씨 때문에 2시간 가까이 중단했었습니다. 관련 경기는 결국 시작부터 종료까지 4시간 38분이 걸렸습니다. 선수와 감독, 중계진, 현장 관중에서 이런 중단을 단순히 대기라는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막 이래 세 나라에서 동시에 고온 또는 뇌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한여름 속에서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축구가 여전히 주역이지만 날씨라는 배경판이 여전히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북아메리카의 여름철 고온과 고습도, 뇌우 날씨는 임의의 시간대에 경기 리듬을 개변하고 축구 팬들의 체험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경기 조직의 결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 멕시코가
1: 도나시 각지에 검정귀버섯 균배지 공장들이 육속 생산 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표준화 공장에서 재료 배합, 포장, 멸균, 접종 등 공정이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능률적으로 가동되며 소득 증대의 희망을 담은 균배지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2026년 검정귀버섯 산업의 규모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일전 황리어진 홍순 식용버섯 양식 농민전문합작사의 생산 공장에 들어서니 자동화 생산 라인이 만부하로 가동 중이었고 생산 일꾼들이 포장, 압축, 밀봉 등 일련의 작업을 질서 있게 완수하고 있었고 밀봉된 균배지는 차곡차곡 버섯 바구니에 실려 멸균 차관으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요에 의하면 현재 식용균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를 다잡기 위해 합작사에서는 앞당겨 계획 포치하고 균종 배양 및 원료 비축 등 사전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강원진 춘승 식용균 재배 농민 전문 합작사의 생산 작업장도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표준에 따라 균배지의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능률을 힘써 제고했습니다. 20여 년간 이 합작사는 자주적으로 고체 균종을 연구 개발했는데 균종의 안정성이 높고 활착률이 비교적 좋아 부근 촌민들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연간 도나시는 식용균 산업을 향촌진흥의 중점 기둥 산업으로 삼고 정책 지원, 자금 지원, 기술 에너지 부위를 통해 균종 배양, 균배지 생산, 재배, 가공 판매 전반 산업 사슬을 구축해 산업이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로 전환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 성문진은 천혜의 자원을 입각해 하우스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딸기, 상황버섯, 산야채 등 특색재배 분야에 몰두하여 하우스 경제로 수입을 늘리는 등 토지자원과 산업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과일 향기 가득한 녹색재배 산업은 달콤한 수익 증대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딸기와 포도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비닐하우스 안에는 과일 향기가 풍기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풍성하게 수확된 과일은 시장에서 잘 팔려 농가에 두둑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야채 재배의 잠재력을 발굴해 녹색 농업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생태적 우세에 기반해 성문진은 산야채 재배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녹색 산야채를 재배하고 건강한 녹색 농산물이 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문 산야채 과일원의 연간 비닐하우스 산야채 생산량은 5,000근, 과일 생산량은 2만여근이며 순수입은 30여만 원에 달합니다. 산야채 재배 면적은

0: 유휴 토지를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수입 증대에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생태 우세를 산업발전을
1: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꿈 해몽부터 찾나요? 아니면 복권 살까 고민하시나요? 그런데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디다가 털어놓으려고 해도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디테일은 없고 느낌만 남습니다. 이 좋은 꿈을 딴 데 써먹을 시간에 오래오래 기억하려 애를 쓰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니 그래서 모든 꿈이 한순간인가 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단어죠. 네, 선곡왕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남자, 네, 구만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1: 생각이 난다. 화요일이 되면 이 남자가 생각이 난다.
2: 화요일 남자 구만국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이제 또 오늘도 망우 씨의 멋진 라이브 잠시 뒤에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2: 네.
0: 그래요. 오늘은 또 기타를 갖고 오셨는데
2: 네.
0: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는지 저도 전혀 이제 모르는 네, 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준비했을지 궁금하네요.
2: 원래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0: 네.
2: 좀 비에 관한 노래를 하자 했는데
0: 아.
2: 또 비가 더올것 같아서 저번 주까지는 비가 오니까 시원하고 좋았는데 이 비가
0: 아,
2: 두주 연속 오니까
0: 매일 비가 오니까,
2: 이제는
0: 네.
2: 살짝 춥더라고요.
0: 아,
2: 그래서
0: 그렇죠.
2: 이제는 해가 살짝 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0: 네.
2: 좀 비를 좀 이렇게 비하고 좀비 기운을 좀 보낼 수 있는 노래를 좀 선곡해
0: 아,
2: 왔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망우 씨가 어떤 노래 들려주실지, 뭐, 힌트를 준 거죠, 방금은.
2: 네, 제가 한국어는
0: 네.
2: 제가 많이 불러봤던
0: 네.
2: 봄에 관한 또 저희 자작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0: 아, 네.
2: 그 곡들을 이제 또한 주에 한 번씩
0: 네.
2: 꺼내서 또 여러분들과 불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국어는 또 역시 연변의 또 아름다운 소녀를 지닌
0: 네.
2: 여러분들 듣기만 하면 아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0: 아, 네.
2: 여러분들 들으시고 제목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곡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게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팬분들께서 2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2년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1: 아, 보내시기도 하고 네. 자작곡을 또 많이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전보다는 많이 준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요즘에는 제가 좀 열심히 제 네. 곡을 이렇게 홍보하면서 공연 다녀야 되는데 네. 겨우 게을러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방송도 올해는 좀 자주 하고.
1: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네. 이제 뭐 이제 마옥 씨를 통해서 그리고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0: 네.
1: 그래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0: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1: 곡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0: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만들었던 봄날이라는 곡입니다.
1: 네.
0: 뭐 말 그대로 봄날에 기타를 들고 저희 집이 연면대학에서 택시 타고 가면 한 12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는 사실 그 돈이 하루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24원이나 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 아,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 날도 좋고 하니까 기타 메고 그냥 이렇게 걸었습니다. 강변으로 걷다 보니까 네. 네, 뭐 꽃도 피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해서
1: 네. 그것도 그 뭔가 느낌이 그 풋풋한 그 네. 느낌이 이제는
0: 네, 좀 쑥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하잖아요. 이제는 약간 좀 어색하고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1: 그럴 수 네, 있죠.
0: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나이 먹으니까.
1: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곡은

0: 들려주실 건데,
1: 네.
0: 네.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신지 힌트 살짝 줄까요?
1: 역시 꽃에 관한 노래입니다.
0: 아, 꽃에.
1: 이 꽃이 이름이가 이 노래의 제목이 되었죠.
0: 아, 네.
1: 그리고 예전에 음료수
0: 아,
1: 문화회
0: 예전에, 네.
1: 저는 태어나기 전에 음료수 문화회에서
0: 네.
1: 어떤 젊은 아저씨 두 분이서
0: 아,
1: 요즘은 뭐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0: 아하, 네.
1: 두 분이서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죠. 기타 하나 들고 노래를 하는 게
0: 그렇죠.
1: 그런 무대를
0: 네.
1: 이렇게 보여줬던 곡인데 제가 한번 부르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겁니다.
0: 네.
1: 일단 부르고 여러분들이 맞춰
0: 그래요.
1: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1: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함께 들어볼게요.
1: 네.

0: 네, 오늘의 두 번째 곡, 네, 들어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릴
1: 네.
0: 때이 노래를, 네,
1: 그렇죠.
0: 이제 텔레비전에서
1: 네.
0: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이 노래를 알고 계실 줄은, 네,

0: 상상도 못했습니다.
1: 여기 댓글에 이제 그
0: 아,
1: 알콩달콩님께서
0: 네.
1: 92년도 생인데 이 노래를
0: 어,
1: 들어보셨다고. 네.
0: 네.
1: 저는 94년도 생인데 이 노래를 가사 터시 하나 안 들리고 부를 수
0: 아,
1: 있습니다. 네.
0: 그렇죠.
1: 저는 사실 제일 처음에 저희 삼촌이
0: 네.
1: 예전에 그 클래식 기타를 예전엔 다 이렇게
0: 아,
1: 정리해주고
0: 그렇죠. 네.
1: 삼촌이 말하는 게 예전에 한때 연기를 그 클래식 기타 붐이 한번 이렇게
0: 아,
1: 본 적이 있었답니다.
0: 네.
1: 너나나나 다 기타 한 대씩 들고
0: 아,
1: 해야 좀 뭔가
0: 네.
1: 예술인이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답니다. 근데
0: 네.
1: 그 시절을 만든 분들이 이 노래를 쓰고
0: 아,
1: 불렀던 예,
0: 네.
1: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기타를 쳤다고. 예,
0: 아,
1: 동기타 클래식 기타를 쳤다고. 그래서
0: 연변에서 이제 기타 붐을
1: 네, 기타 부모
0: 아,
1: 이런
0: 일으키셨군요.
1: 예. 아, 그래가지고 그이 노래를 듣게 되어서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인터뷰를 보니까 한 분은 밀가루 공장에 출근하고 계시고
0: 아,
1: 한 분은 뭐
0: 맞습니다.
1: 시장에서 뭘
0: 네,
1: 팔고
0: 인터뷰까지 했었죠.
1: 네네 뭐
0: 네.
1: 파는 장사를
0: 아.
1: 하시는 분이었는데 두 분이서 모여서 거기서는데 참 라일락가 피던 그 자리에
0: 네.
1: 흰 눈이 내려서 네. 언제면 또 라일락가 필까 그 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라는 사실 되게 투박한 가사인데
0: 네.
1: 그 선율하고 곡이 주는 그 특유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이런 노래들이 전 예전에도 가끔 지나가면 그런 말 했지만 진짜 천재는 이런 분들이 진짜 천재가 아닌가
0: 아,
1: 싶습니다.
0: 뭔가 가사랑 곡이 이제
1: 네,
0: 잘 어울리지는 그런
1: 네, 너무
0: 느낌이죠.
1: 잘 어울리고
0: 네.
1: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런 곡을 이런 선율로 이런
0: 아.
1: 분위기로 그런 가사를 쓰면서 만들
0: 네.
1: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하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이런 곡을 못 썼을 것
0: 아,
1: 같습니다.
0: 네.
1: 네, 너무 아름다운 음악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이제 이 노래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화면이 제일
1: 아,
0: 먼저
1: 그렇죠.
0: 떠오르실 것
1: 네.
0: 같아요. 네.
1: 그렇죠.
0: 화질도 안 좋은
1: 네.
0: 그 기타 치시던 그 화면이 제일
1: 맞습니다.
0: 먼저 떠오르실 것
1: 네. 그
0: 같은데.
1: 화면이 그렇게 레전드로 남을 줄은
0: 아,
1: 생각을 못 했죠.
0: 그렇죠. 네.
1: 들 많이 쌓아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또
0: 네.
1: 다음 주에 더 아름답고 재밌는 또 우리의 연배 음악들을 들고 여러분들과 분享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다음
0: 그래요.
1: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저도 망 씨와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네,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학 코너는 연길 석화문학센터 회원분들이 자신의 인생사를 글로 엮어낸 작품들로 함께 부모님들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오셨고 지금 우리 자식들이 보기엔 불가사의한 일들도 많이 겪으셨다. 그중 하나가 우리 엄마의 신랑감 없는 약혼식이다. 우리 엄마는 올해 85세다. 세월의 흐름에 머리카락은 은백색으로 하얗게 바랬지만 자그마한 귀에 자름자름한 오관, 특히 웃으실 때면 지금도 두 벌의 패는 벌 우물은 귀여운 노인이라는 칭찬처럼 곱게 늙어가신 할머니다. 그러니 한창 나이인 20대에는 얼마나 이쁘셨을까. 이런 우리 엄마가 당년에 신랑감이 없는 약혼식을 치렀다고 한다. 어찌되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엄마와 이모님들한테서 들은 그때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보려 한다. 우리 엄마가 쌍태머리를 길게 들여온 꽃같은 나이에 22세 처녀였을 때 정이 많은 엄마에게 반해 두 사람은 대뜸 연애관계를 맺었다. 그 후 젊은 두 사람은 두만강 기슭을 따라 나란히 산책하고 언덕에 꽃을 꺾어 안겨주며 사랑을 무르익혀 나갔다. 그러나 달콤한 만남으로 미래를 함께 꿈꾸던 날보다 군인으로 항상 변강 보위에 바쁜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래도 그중 제일 인상 깊었던 기억은 1964년 그가 부대에서 처음 휴가를 맡은 해였다. 젊은 두 사람은 어쩌다 받은 휴가를 놓칠세라 약속을 잡고 연길로 놀러 가기로 했다. 그가 먼저 연길 인평에 있는 부모 집으로 가고 엄마는 뒤따라갔다. 그때 송선 시골에 살던 엄마의 기억 속에 연길은 엄청 크고 번화한 도시였으며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더욱이 마을 사람들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가까이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손잡고 나란히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 두 사람은 약속한 지점에서 만나 사진관부터 찾아갔다. 엄마는 순많은 머리를 양쪽에 두 가닥으로 따서 길게 들이우고 이번 걸음에 열심히 차려입은 흰 족삼을 받쳐입고 사진사의 분부대로 앞에 앉았다. 부리부리한 두 눈에 정기가 흘러넘치고 오관이 큼직큼직하게 생긴 그는 군복에 군복을 받쳐입고 엄마의 뒤에 가지런히 앉았다. 이렇게 찰칵하고 흑백 사진 한 장을 영원한 기념으로 남겼다. 그날 두 사람은 사진을 찍고 나서 흥성한 연길 시내 거리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함께 했다. 그날 군인 총각은 처녀에게 선물로 이쁜 꽃적삼도 한 견지 사주었다. 엄마는 그날이 두 분이 함께 지낸 시간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즐거운 날이었다고 하셨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가 얼마간 무르익어 가던 이듬해 여름. 군인 총각은 엄마를 보고 연길 부근의 인평촌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했다. 엄마는 이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대뜸 따라 나섰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을 만나려니 어쩐지 긴장해졌다. 그런데 콩당콩당 뛰는 가슴을 안고 버스에서 내려 금방 연길 인평에 그의 부모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는 그 두 사람 먼저 상급의 명령이 내려와 기다리고 있었다.

급히 복귀하라는 긴급 통지였던 것이다. 그는 처음 뵙는 부모님들에게 데리고 온 처녀를 간단히 소개하고 긴장에 어쩔 바를 모르는 엄마를 홀로 남겨두고 부랴부랴 부대로 되돌아갔다. 그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그냥 눌러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총각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데리고 있다. 쌀을 씻어 앉히고 찰떡을 치고 나무를 버무리고 지짐을 뒤지고 갇히고 3시간 넘는 고갯길을 걸어서 가셨다. 아무 준비 없이 문득 뛰어든 손님들 때문에 엄마네 부모님들은 무척 당황하셨고 입을 딱 벌린 채로 그 자리에 굳어지셨다. 그럴만도 하다. 총각 집에서 아무 기별도 없이 무턱대고 사돈복이라고 찾아왔다고 하니 그것도 신랑감 없는 사돈복이를. 우리 엄마의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매우 서운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말거나 총각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온 동네 분들을 모두 불러오라 하시고 열심히 챙겨온 음식을 보낸다. 창문 너머 담장 앞에 핀 연분홍빛 꽃향기가 봄바람에 실려 방 안에 가득 풍겨온다. 처마 밑에 동지를 곱게 틀고 자리 잡은 제비들의 노랫소리가 정답게 들려온다. 엄마는 우윳빛 바탕에 우윳빛 색상의 꽃무늬가 찍힌 이쁜 유동 치마 조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연지 곤지를 살짝 찍고 그를 따라온 큰오빠네 부대 판공실로 향했다. 그는 그날 군복을 벗고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군복 차림에 익숙했던 모습과 다른 멋진 모습이었다. 그때는 상급 조직에서 결혼식을 간단하게 하라고 지시했기에 두 집 부모님들과 마을에 가까운 몇 분만 오빠네 부대 판공실에 모셨다. 여러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간결한 결혼식이 올려졌고 그때부터 엄마는 아버지를 맞이하여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네, 박옥화 씨의 엄마에게 신랑감 없는 약혼식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그때 그 시절에는 이런 것도 가능했구나 하는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지금 같으면 아마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문장을 읽으면서 숭선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뜻깊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고향이 숭선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문장을 함께하면서 조금 더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정림 씨의 삶을 바꾼 문학, 그 10년의 기록 함께합니다. 지난 7월 19일 석화문화관 및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전통문화발전연구회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200여 명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소리 속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문학과 함께 걸어온 이 10년의 여정에서 빛나는 성취를 이뤄온 우리 회원들의 가슴은 저마다 기쁨으로 벅차올랐으며 이를 축하하려 국내외 여러 곳에서 모여온 손님들의 얼굴에도 한박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이 단체에서 회장을 역임했고 또 현재 이 단체의 당지부 서기 직무를 맡고 있는 나도 감격으로 설레는 가슴을 눅자칠 수 없었다. 어찌 그러지 않으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문학. 문학과 함께한 이 10년은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10년이다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바뀐다는 세월이다. 강물이 흐름을 바꾸고 산이 모습을 바꾸는 이 10년 세월에 나도 많이 바뀌었다. 직장인에서 퇴직 간부로 바뀌고 50대의 중년 여인에서 60대 중반의 할머니로 바뀌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일반인에서 문학인으로 바뀐 것이다. 직장에서 리회계로 불리우고 동네에서 누구네 엄마로 불리던 내 이름 석자가 노인세계, 연변여성, 청년생활 등 잡지에 오르고 연변문학 등 문학전문지와 연변일보, 길림신문 및 연변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라디오 방송국 등 신문 방송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에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호명되어 상패와 꽃다발을 받는 영광도 지녔다. 이런 일들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변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변화는 10년 전 내가 석화문학원을 찾아가면서 시작되었다. 연길문학아카데미로부터 석화문학원,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전통문화발전연구회로 이어지는 이 단체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나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10여 년 전 예고도 없이 남편이 내 곁을 떠나면서 나는 깊은 낭떠러지에 그러던 중 지인 한 분이 나더러 글을 쓰라고 권유했다. 글 쓰기가 아픈 가슴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 속마음을 털어내듯 무수한 낱말들을 종이 위에 쏟아내면 가슴이 후련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쓰기를 다 그저 책상에 다시 앉아보는 설렘으로 어릴 적 학교 교실에서 장문을 짓고 어문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기쁨을 다시 찾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렇게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이, 성별,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었다. 함께 읽고, 함께 쓰고, 함께 수정하며, 함께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학 창작의 희열을 맛보았다. 자신의 이름이 활자로 찍혀 책과 신문에 실릴 때,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텔레비전에 비칠 때, 그리고 수상자로 호명되어 단상에 올라 영광의 꽃다발을 받을 때, 이들은 비로소 자기의 이름을 되찾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문학 공부의 이 흐름에 나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

처음 쓴 글. 집의 의미가 잡지에 발표됐고 위챗 계정에 오르면서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글쓰기에 대한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 육속 수기, 가로등이 전해주는 이야기, 엄마라는 이름들이 연변문학 등 문학지에 발표되었으며 연변일보 등 신문의 문학판에 실리고 여러 작품으로 상을 받기까지 했다. 이렇게 글쓰기 즉 문학은 심령의 치유를 넘어 성공과 영예로 돌아와 나에게 삶의 희열을 안겨주었다. 내 삶에 있어서 이 모든 변화는 내가 참여한 석화문학원을 떠나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단체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연변대학 김호웅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화문학원은 우리 조선족 시민사회의 모범단체로서 수많은 시인과 작가를 길러내 청년을 기약하며 신들매를 다시 든든히 동여매고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 석화시인과 함께 중화민족의 대가정 속에서 중국 조선족 전통문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리정림 씨의 삶을 바꾼 문학 그 10년의 기록을 함께했습니다. 네, 석화 선생님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잘 아는 분이실 겁니다. 우리 조선족 문단의 정말 유명한 시인인데요. 아, 저는 또 이 삶을 바꾼 문학 함께하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할까? 아직도 이 나이에 내가 뭘 도전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나에게 맞는 애호, 글쓰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글쓰기로 나의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도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서 더 아름다운 글, 더 빛나는 글들을 많이 써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네 삶을 주제로 다룬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오늘 첫 방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앞으로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했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빗속의 거리.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네,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네, 고독의 잔상들이 네,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세계,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종국 공치 공간을 초월하는 종강산 종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결부해 더딤없이 리상을 추구하고 사실과 진리를 입각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간고분투하여 난관을 공략하며 대중의 의지에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굳건히 견지함으로써 종강산 종신이 새로운 시대적 빛을 발하게 해야 합니다. 총속의 당부를 명심하고 종강산 인민들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종강산 정신을 지침으로 빈곤 해탈 공략에서 향촌 진흥에 이르는 격변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계를 보도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중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100년 종강의 시대 답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종강산 투쟁 시기 모평진 신산촌은 원근의 이름난 홍색촌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혁명의 도신에 이 붉은 땅에 불멸의 불씨를 뿌려두었습니다. 2016년 2월 습금형 총석에는 찬 바람을 맞받아 눈길을 걸어 신산촌을 찾았습니다. 당시 강서성의 성급 빈곤촌이었던 신산촌에서 54가구 중 등록된 빈곤 가구가 21가구였습니다. 정석이는 종강산을 찾은 것은 우리의 혁명 성지를 창대하고 우리의 소베트구 인민을 위문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강산 인민, 록 혁명 근거지 인민들의 삶이 갈수록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2월 신산촌은 공식적으로 가난의 모자를 벗어던졌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참신한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주민 팽하용 씨는 현재 빈곤 해탈과 치부를 선도한 사람입니다. 2016년 팽하용 씨는 마을 최초로 농가 체험 민박을 1도 세웠고 현재 신산촌의 농가 체험 민박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팽하용 씨는 이웃을 동원해 함께 민박을 경영할 것이라며 모두가 부자여야 진짜 부유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나무 가공업에 종사하는 좌향운 씨는 마을의 최년소 창업자입니다. 2016년 좌향운 씨의 신산 족조가 표준화 생산을 실현하면서 모죽 하나의 생산액이 10여 원에서 3,400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현재 좌향운 씨는 많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자일 뿐만 아니라 신산촌 농민강연단 성관, 강서 간부학원 외부 조빙 교원이기도 합니다. 좌향운 씨는 예전에 대나무통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마이크를 잡고 있으며 가정 수입을 위해 대나무통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신산촌의 이야기를 더 잘 전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10년에 걸친 신산촌의 거대한 변화는 수치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전까지 신산촌의 상주 인구는 30명 미만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2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천원 미만에서 지난해 3만 6천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신산촌 당지부속이 팽전향은 농촌 면모뿐만 아니라 산업발전과 경제수입의 변화도 있다며 그중 종신면모의 변화가 가장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자신감도 크게 향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신감은 홍색 땅의 자양분에서 온 것입니다. 종강산에서 혁명 유전자는 박물관과 수업을 통해 대대로 조언해지고 있습니다. 자평진 홍군나무로 위치한 종강산 혁명박물관은 초진의

0: 전국 100개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입니다. 관내 무물 주제 수업은 참관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멸대 하나를 통해 참관자들은 전사들과 동고동락한 조덕동지의 훌륭한 작품을 느끼고 소금 한 명을 통해 당시 군민들이 서로를 아끼고 돕는 깊은 정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박물관 해설부주인 황준봉이 해설사업에 종사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황준봉 주임이 지금까지 상대한 참관자 수는 연인수로 100만 명에 달합니다. 황준봉 주임은 또 해설은 200명을 양성해내기도 했습니다. 황준봉 주임은 혁명 이야기를 잘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초심이라고 하면서 해설 업무에 능하려면 세 가지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관객들이 즐겨 듣고 기억하며 리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강산에서 이런 전승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51년에 창립한 정강산 수학교의 전신은 모태동 수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붉은 넥타이 강연단에 양산한 오린이 해설원은 로계로 680여 명에 달합니다. 오린이 해설원들은 여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정강산의 혁명 이야기를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홍색 오린이 극장에서 아이들이 한창 대합창 정강산 아래의 호박신자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정강산 수학교 당총지석이 장총은 학교는 종강의 락인 조국의 인재 육성 목표를 견제하며 일곱 가지가 가능한 혁명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혁명 가요를 부를 줄 알고 혁명 이야기를 할 줄 알며 혁명 시사를 외울 수 있고 혁명 요리를 할 줄 알며 혁명 명서를 소개할 줄 알고 혁명 극목을 공연할 수 있으며 혁명 실천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총은 소개에 따르면 당시 혁명 선인의 후손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장총은 소개는 소학교에서 덕육을 강조하는 것은 손해적인 것이며 자신의 인생 바탕색은 바로 홍색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은 정강산 혁명 근거지 창설 100주년입니다. 100년 세월을 돌아보면 정강산 정신은 결코 모로지지 않았습니다. 이 홍색 강에서 정강산 정신은 대대손손 전해질 것입니다.
1: 대한융합발전시범구 건설 전문추진회의가 13일 복건성 하무시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소방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혼영이 회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대만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석의 관련 중요 론술과 신시대 대만 문제를 해결할 때에 대한 당의 총적 방침과 책략을 관철 실시해 량안융합발전시범구를 고품질적으로 건설하고 15차 5기년 전망기획기간 량안융합발전이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15차 5기년 전망기획의 요구에 따라 량안융합발전시범구 건설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시범구 건설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안융합발전시범구 건설의 중점 과업에 착안해 정책과 제도 혁신을 강화하고 시범구의 선행 시범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양안교류협력 촉진 정책과 조치를 완비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산업협력을 확대해 대만 동포, 대만 기업의 수혜 범위와 획득감을 높여서야 합니다. 중화문화의 유대 역할을 강화하고 대만 청년의 대륙 진출 발전 통로를 활성화하며 교류, 대왕, 융합 과정에서 진인의 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합심을 촉진해야 합니다.
0: 실험과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궤도에서 전 시스템 암벽 응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5조 생명과학 인체연구 분야에서 지난주 승우조는 세포학 연구 프로젝트의 샘플 관찰과 회수, 보존 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송우조는 또 지상인원의 지지와 협력하에 공간 방사 생물학 로출 실험 장치 네 번째 손해 종착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5조 응용 시스템은 5개월간 궤도상 로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며 1년의 실험은 5조 복사가 생물 샘플에 미치는 심층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것입니다. 신조 23호 승무조가 우주 정거장에 입주한 이래 첫 전 시스템 압력 비상대응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은 우주 정거장이 내부 압력 손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긴급 처리를 진행하는 전반 과정을 모의해 우주 비행사 승무조의 비상대처 능력과 지상 우주 간 협업 대응 능력을

0: 한승도 다지고 재고시켰습니다. 5조 정거장 복합체 플랫폼 관리면에서 승무소는 5조선 상해 물자 정리, 응급 물자 순회 점검, 선실 환경 청소 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정기적 의료 검진과 적당한 신체 단련은 5조 비행사들이 궤도에서 량만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요조합니다. 지난주 5조 비행사들은 계획에 따라 심장혈관 초음파 검사, 심장기능 검사 등 여러 가지 의학 검사를 진행하고 조류기기로 골량뇨실 현상을 억제했으며 5조 러닝머신 등 설비로 건강 단련을 진행했습니다.
1: 교통 일체화는 북경 천진 하복협동발전의 골격 시스템이자 선행 영역입니다. 궤도 우의 북경 천진 하복 동근권 편리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승격하는 가운데 북경 웅안 급행 열차를 포함한 일련의 중점 로선이 올해 안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궤도 우의 북경 천진 하복 중요한 교통 중추인 북경 동주역이 지난 12월 30일 운행을 시작하면서 북경 천진 하복 교통 일체화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중국철도 북경국 북경 동주역 당지부 서기 장금은 동주역을 이용하는 군체 중 도시간 통근을 하는 승객이 주류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산까지 가장 빠르게 55분, 영교까지 11분, 천진보저까지 26분이 수요됩니다. 2025년 웅안대흥공항 급행열차 R1선 건설 협력이 빨라지면서 북경 동육관 고속도로의 지하화 개조 공사가 드디어 완공되어 개통되었습니다. 하북성 교통운수청 종합기획처 협동발전처 류광군 처장은 북경 천진 하북 간 버스 운행 노선이 43개이고 일평균 여객 운수량이 연인수로 21만 명에 달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북경 주변의 통근 군체를 위해서 맞춤형 급행버스 운행 노선은 12개 주요 노선과 58개 간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1년 내 북경 당산 도시간 철도 전 구간을 관통하고 승덕 평곡 고속도로 북경평곡 고속도로를 개축하고 증축하며 석소로 등 공사를 완공하고 개통하면서 지역간 운수 봉사지를 제고하고 효익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천진과 석가장 사이 국가 종합화물 운송 중추의 체인 건설 임무를 전면 끝내면서 천진과 석가장이 함께 완성하고 추진한 프로젝트는 2개로 56개, 총 투자 규모는 3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천진시 교통운수위원회 종합기획처 리혜빈 처장은 웅안 신구를 위해서 봉사는 편의 통로를 활성화하면서 항구 연계 산업과 항구 인근 경제, 해양 경제 발전을 이끌고 북경 천진 하북의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표현했습니다. 15차 5기내
0: 화초래 다양한 운용 모시 해남성 해구에서는 신용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시내 버스가 닿지 못하는 운용 공백 지역을 메우고 도시지상교통의 모세 혈관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마지막 1km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개혁 현장에서는 부르면 오는 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구시는 동서로 길게 뻗어있고 밀안, 국제공항, 소해안, 관란호 등 외곽 지역에는 수많은 마을과 신축 주거지가 널려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낮아 기존 노선버스 운행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정류장에 가거나 비싼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등 출근길 불편이 컸습니다. 올해 5월부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해구지능형 마이크로버스입니다. 승객이 미리 프로그램을 통해 호출하면 차량은 알고리즘 경로에 따라 승객을 목적지까지 실어다 줍니다. 시민 루시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부르면 바로 와서 일반 버스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버스는 해구 3단계 로선망 대중교통 체계의 연장과 보완 대책입니다. 마이크로버스 기술 운영을 맡은 과학기술업체 운영 총괄 최감림 씨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간선 버스와 시외 철도 역과의 연계성을 평가해 로선별 맞춤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시범 운행 당시 3개구 8개 로선에서 시작해 지금은 7개구 8개 로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해구 시민들은 평균 300m 이내에서 승차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동시간은 기존 버스 대비 약 20분에서 25분

0: 단축돼 효율성이 37%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최감림 총괄과 그 이끄는 실무진은 지역 간 대차라는 난제를 공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감림 총괄은 현재 강화학습 기술 수단을 도입해 시스템이 과거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맞는 배차 생략을 점진적으로 자동 최적화했습니다.
1: 최근 불산 남해 드리프트 용선은 독재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도 우리 용선 문화와 기술 속에 담긴 단결, 분투, 패배를 모르는 정신을 꼭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하북성 창현 흥제진에서 평균 나이가 84세 이르는 말로인들이 8년 동안 주변 마을의 6천여 명 아이들에게 무료로 서예를 가르치면서 전통문화가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고 붓과 먹으로 아이들의 요년시설을 따뜻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창현 흥제진 남재촌의 공익서예 교실이 아침 햇살이 가득 찬 가운데 수십 명 아이들이 나무로 만든 긴 책상 앞에 단정하게 앉아 붓을 잡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로인들은 아이들 속을 오가며 수시로 아이들의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소예 기법을 인내심 있게 가르쳐주었습니다. 올해 84세인 남재촌 고보요 로인은 이미 이곳에서 8년째 소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8년 고보요 로인을 비롯한 몇몇 소의 애호가들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남재촌 위원회는 두 교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마을의 애심 기업에서 붓과 목, 종이, 벼루 등 소의 학습용품 세트를 후원하면서 공익소의 교실을 정식 개강했습니다. 고보요 로인에 따르면 제1기 수업에 60여 명 어린이가 신청했습니다. 공익서의 교실 설립 초기 96세인 조문준 로인은 모두가 공인하는 강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조문준 로인에 따르면 공익서의 교실은 매주 일요일마다 하루 종일 수업을 진행하며 오전과 오후에 2시간씩 수업을 하고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최초 수업을 맡았던 로인 7명이 건강 원인으로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신 멤버들이 부단히 보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서의 교실은 이미 로계로 600여 명 농촌 어린이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일부 어린이의 소예 작품은 일부 소예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조문준 로인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소예 교실에 나와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목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1: 파키스탄 샤바즈 총리가 15일 밀집한 협상을 거쳐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방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영원히 중단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미국은 이란과의 협의를 끝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개방을 승인하고 미국 해군의 관련 봉쇄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 차관이 15일 이란과 미국 양핵각성 문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19일 이슬람아바드 양핵각서 공식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레바논은 14일 이스라엘 군이 이날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를 공습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군이 바이루트를 타격하기 전에 미국 중앙사령부에 이미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14일 바이루트 남부 외교 주거지를 상대로 진행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번 공격이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침해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체결한 미국과 이란 사이 임시 휴전 협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레바논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련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책임을 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란은 자국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14일 바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공격은 휴전 기간에 발생했고 또 미국과 이란의 협의 달성 가능성이 높고 평화적 충돌 해결에 길을 열어주는 시점에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바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미국과 이란의 협정 체결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 특별한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장기였습니다.

0: 장리 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제 신흥 군국주의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지역과 세계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안보 3문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종기방위력 정비계획은 2022년 말 통과되면서 일본 안보전략이 전수방위에서 반격 능력 보유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자민당 총무회에서 새로 통과된 제원서 조안은 장기 전쟁 준비와 능동적 개입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군사 확장을 국가제도, 경제산업, 사회 여론 깊숙이 심어 군사 확장과 전쟁 준비를 장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리한 지출 목표는 43조 엔에 달합니다. 상시화된 군비 확대는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격형 전력 구축 면에서 재원설은 본토 방위 의지를 명분으로 면 단위의 지속 작전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 도입,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배치, 그리고 전자전, 사이버전 동시발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소위 국토 방위 의지를 내세워 전면적 전쟁 준비를 완성하려는 포석입니다. 다음, 지역 군사 배치 면에서 일본은 군사 촉각을 꾸준히 밖으로 뻗어가며 방위 범위를 대외로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근거없이 비난하며 주변의 긴장 정세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여 대군사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명분 쌓길 뿐입니다. 핵 정책의 변화 조짐이 보입니다. 재원서는 비핵 3원칙 소독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핵 억지력 확보를 재차 명기했습니다. 이는 향후 핵 분야 개입을 위한 불씨를 남겨둔 것으로 투기적이고 모험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상의 조치들은 일본 안보 전략의 근본적 변질을 보여줍니다. 안보 개념은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 공격으로 군사력은 근해 본토 방어에서 장거리 작전으로 이동했습니다. 나아가 주변 안보 중심에서 국제적 개입 확대로 전략적 역할이 교체되고 있으며 일시적 증강을 넘어 군사 확대의 장기화, 제도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후 평화 국가 로선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본은 전후 침략 역사와 도쿄 재판 결과 부정, 살상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 암울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위협을 부풀리고 생존 위기를 조장해 방위 의지라는 이름으로 군비 확장을 추진하는 수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경로와 매우 흡사합니다. 국제사회는 반드시 이의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입으로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군사화로 치닫는 행보는 까히라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투항서 등 국제법 문서를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주변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일본 자신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총무회의 이번 초안 통과는 제군사화의 소막이자 또 하나의 위험 신호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제군사화 또 하나의 위험 신호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치, 그거르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룡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1: 공룡 젓가락 사용료 증료성, 가감증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아침쯤 도로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0: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민경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국제사회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4.2혁명은 우리 당이 역사의 두 기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0: 나는 중국 공산당 정권 대투는 정축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그 어떤 리 집단이나 권세 집단, 특권 계층의 리익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이를 재천명했습니다. 이는 다른 속셈을 품고 우리 당과 인민을 갈라놓고 대립시키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반격하고 누구를 위해 집권하고 누구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며 누구를 위해 리익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 문제에서 각별히 명석한 두뇌와 확고한 입장을 가질 것을 전당 동지들에게 일깨워 두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역사가 요구하고 규모가 크고 집권기간이 오래된 당입니다. 어떻게 해야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의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오태동 동지는 연안의 토굴집에서 이런 집단과 단체, 계층에 말려든 당내 사람들에게 탈을 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의 위대함은 오유를 범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대로 오유를 숨기거나 시정을 기피하지 않으며 과감히 문제를 정시하면서 자기 혁명을 진행해 온 데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당은 대혁명이 실패한 후 진독수의 오경기회주의 오유를 시정했고 토지혁명전쟁 시기에는 조학영 망동오유와 조학영 모험오유를 시정했으며 연안 시기에는 왕명의 조학영 교도주의 오유를 철저히 시정했고 강중강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후에는 문화대혁명을 철저히 부정한 것과 같이 지도사상면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오유를 시정해왔습니다. 또한 연안정풍운동, 건국 초기의 정풍과 당정돈운동과 삼반운동, 지금까지 학습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의 지구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0: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 모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5.3% 증가한 20조 6,800억 원에 달해 증가폭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월까지 우리나라 월간 수출입 규모는 연 3개월 동안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와 투자 흐름에 따른 산업 배치가 중국 대외무역 실적의 얘기를 뛰어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건설 붐, 중국 첨단기술 제품 무역 성장을 견인하고 칩과 컴퓨터 설비가 수출입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 5월 중국 반도체 수출의 동기 대비 증가폭이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컴퓨터와 부속품 수출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최고 수가 속도가 빨라지고 수입도 크게 늘면서 중국 국내 제조업과 항만, 다국 산업 사슬과 공급망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수출 우세가 확고합니다. 리튬 전지,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등 제품은 1월부터 5월까지 고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친환경과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완비화한 산업사슬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녹색 에너지 장비와 인공지능 하드웨어 등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시장 다원화 전략도 중국 대외무역의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경제학자 제임스 히크와티는 중국 대외무역의 강력한 성장세는 다원화한 미국 오세아니아 리뷰 웹사이트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중국 수입이 20%의 높은 증가률을 기록한 것은 국내 산업 수요의 강력함과 소비 기반의 안정성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동남아 사회과학연구센터 총재 겸 말레이시아 일대일로 위원회 비서장인 양지환은 아시안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양호한 흐름세는 지역 내 무역과 투자 그리고 산업 협력의 활성화를 직접 견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보여준 안정성과 지구력은 정밀하고 효과적인 거시적 조절 통제 정책, 완비화한 산업 체계, 초대규모 시장, 지속적인 고수준 대외 개방이 만들어낸 종합적 우세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0: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드컵이 직면한 날씨의 시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예상으로 대표되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소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2026년 미국, 캐나다, 메이코 월드컵이 막을 올린 가운데 날씨가 화제로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메이코 세 나라가 주최한 이번 월드컵에 48개 팀이 참가했으며 16개 도시에서 경기를 104차 치릅니다. 방대한 경기판도와 한여름 경기 일정에서 주역이 축구지만 여름철 북아메리카의 변화무쌍한 날씨도 자주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의 공항과 시내의 월드컵 요소는 밀집한 편이 아니었고 경기의 열기는 시각적으로 아직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감상 열기는 공항 로비를 나서는 순간부터 밀려왔습니다. 폭염주의보에 따르면 이날 최고 기온이 섭씨에서 첫 조별리그를 치르며 상대는 세네갈 팀입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적응성 훈련에서 프랑스 팀은 무더운 날씨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 당시 프랑스 선수들이 경기장 그늘에 모였지만 체감 온도는 여전히 섭씨 32도를 넘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폭염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팀도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발표한 사진 자료에서 잉글랜드 미드필더 라이스 선수는 이미 맨손 햇빛에 걸렸습니다. 라이스 선수가 자외선 차단 조치를 잘하지 못한 데 그의 어머니는 불평이 컸습니다. 한 축구팀에서 환경 적응은 이미 기술과 전술 이외에 또 다른 필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훈련 시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훈련 강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수분 보충 절차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선수들의 회복 리듬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심지어 부동한 온도와 습도 조건 하에서 단위 상태의 변화 모두가 경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기 월드컵이 치르는 104차 경기 중 상당수는 섭씨 32도를 넘는 환경에서 치러질 것입니다. 유럽과 기타 서늘한 지역에서 온 많은 선수들은 고온에서 축구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이에 앞서 국제축구연맹은 월드컵 기간 매 경기마다 상반전과 후반전에 각기 수분 보충 시간을 3분 설치해 폭염에 대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극단적 고온과 습도가 경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번개 날씨는 조직적 차원에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개막전인 멕시코 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팀 사이의 경기를 앞두고 멕시코 승은 한때 번개 위험 부담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경기가 정상적으로 치러졌지만 이런 날씨 조기 경보 자체가 조직 측의 신경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강우 날씨가 축구 경기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번개 날씨는 오히려 경기의 진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막전이 한창일 때 카나다의 토론토 월드컵 팬 축제는 천둥과 번개 날씨로 인해 중도에 취소했습니다. 주최 측은 현장 팬들이 안전을 고려해 临시 대피하고 이날 밤에 행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많은 팬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멕시코 팀과 지난해 여름 첼시 팀이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벤피카 팀과 클럽 월드컵 경기를 펼칠 때 번개 날씨 때문에 2시간 가까이 중단했었습니다. 관련 경기는 결국 시작부터 종료까지 4시간 38분이 걸렸습니다. 선수와 감독, 중계진, 현장 관중에서 이런 중단을 단순히 대기라는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막일에 세 나라에서 동시에 고온 또는 매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한여름 속에서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축구가 여전히 주역이지만 날씨라는 배경판이 여전히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북아메리카의 여름철 고온과 고습도, 뇌우 날씨는 임의의 시간대에 경기 리듬을 개변하고 축구 팬들의 체험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경기 조직의 결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 멕시코가 공동 주최하고 규모가 전례없는 번기 월드컵에서 이번 날씨 시련은 이제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소독 시간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김설아입니다. 예,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세계 위생 조직에서는 무상 헌혈을 고무하고

0: 헌혈에 대한 군중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마다 선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상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변 중심 혈액소 혈액과 박소향 과장과 함께 헌혈 상식과 우리 주변 헌혈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0386번, 2910387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해마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네, 세계 헌혈자의 날 유래는 어떠합니까?
3: 예, 매년이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상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전 세계 혈액안전계획이 실시를 홍보 촉진하는 취지에서 세계보건기구 적십자회, 국제헌혈연합회, 국제수혈협회 등 조직들에서는 연합으로 2004년 6월 14일을 처음으로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6월 14일은 에비오 혈액형을 발견한 노벨상 획득자 칼란더 스타나의 생일이며 그의 위대한 발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날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0: 네.
3: 그 취지는 이 특수한 기념일을 통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신이 보기한 혈액을 헌납하는 수천만 명의 무상 헌혈자들한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그들이 무상 헌혈에 뜻깊은 행동을 찬성하는 동시에 전 사회적으로 자원 무상 헌혈 사업에 중시를 일으켜 더 많은 사람들, 특히는 젊은 세대들이 무상 헌혈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합격된 정기적인 헌혈자로 되어 수혈을 여하는 생명을 위하여 제일 안전한 혈액을 기증할 것을 고무증조하는 것입니다. 2005년 5월 24일에 제58기 세계위생대회에서 결의를 채택하여 세계 헌혈자의 날을 국제성 기념일로 정하고 그 후 줄곧 이날이 오면 해마다 새로운 활동 주제를 제기하였고 한계성실을 선전 중심으로 정하고 세계 헌혈자의 날 선전 홍보 활동을 늘리하여 왔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 주제는 무상헌혈을 전적으로 리타적인 목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자발적이고 무보수적인 행위이며 점점 많은 나라들에서 100% 무상헌혈을 실현하였고 정기적인 헌혈자야만이 안전한 혈액을 헌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이 수혈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자, 그럼 현재 우리 주의 헌혈 상황은 어떠합니까?
3: 우리 주의 몇 년 대 혈액 채집 공황을 보면 그닥 낙관적이지 않고 림상 혈액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3: 심각할 때는 필요한 혈액량이 절반이 부족하여 각 현지에서 서로 조라는 실정입니다. 올해 혈액 재고는 모든 혈액형이 지속적으로 경계선에 처해 있어 응급 환자들한테만 혈액 공급이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0: 네.
3: 년 혈액 채집 공급 상황 통계 수치에 따르면 헌혈량과 혈액 사용량 사이에 2천여 단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무상 헌혈 지식을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헌혈 의식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각 직장, 회사에 헌혈 지표를 하달하고 단체 헌혈을 조직하여 자원 무상 헌혈이 보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무상 헌혈자들한테 혈형별로 문자 혹은 유선상으로

0: 무상헌혈 참여 협조를 구합니다. 혈액소 직원, 청년단은 무상헌혈 자원봉사자들은 시대광장, 서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로 무상헌혈을 홍보하며 유동 헌혈 차량 및 헌혈의 집 봉사 시간을 늘려 헌혈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혈액들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됩니까?
0: 혈액은 주로 외과 수술에 사용되는데, 외상, 수술 등으로 대량의 출혈을 초래한 환자에 대해서는 수혈원은 연결, 활용, 도문, 영정 및 4개 현시의 9개 의료기관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임상병원이 매일 적혈구 수혈량은 최소 30자가 필요하며, 많을 때 50단위에 이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혈액형은 A형, B형, O형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고, AB형은 비교적 적으며, Rh 음성 혈액은 더욱더 희소합니다. 주로 필요량과 분포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요되는 혈액형은 다릅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유상헌혈을 취소하고 무상헌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왜서 무상헌혈이 필요한지, 네, 혈액을 매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0: 우리나라 헌혈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실행하여 왔는 바, 무상헌혈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부상조를 돌로는 수요입니다. 현재 혈액은 인공적으로 제조할 수 없기에 의료구급에서 필요한 혈액은 오직 건강한 인체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수혈은 현대의학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며 대체할 수 없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무상헌혈은 안전한 수혈이 수요입니다. 혈액은 생명을 유지하는 복잡한 물질로서 혈액이 채취, 저장, 사용 과정은 반드시 품질을 보장하고 오염을 피하며 혈액을 통한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혈액 사용자의 신체 건강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유상 헌혈을 하게 되면 일부 개체 헌혈자는 경제 이익의 눈이므로 빈번히 혈액을 공급하게 되며 병력을 숨기고 혈액을 공급하여 혈액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혈액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1: 네.
0: 이는 헌혈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혈액 사용자에게는 수혈로 인한 질병 감염의 위험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무상헌혈은 헌혈자의 자원과 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혈의 목적은 사랑을 전하고 타인을 구조하는 것이며 아무런 경제 보수도 없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추동이 없다면 만약 헌혈자가 자신이 피해 질병이 전염시키는 위험 요인이 있는 줄 알면 헌혈하러 오지 않을 것이고 헌혈 전 건강검진 과정에서도 사실대로 건강 상태를 얘기할 것입니다. 설사 부주의하여 제때에 위험 질환에 대해 말하지 않았더라도 헌혈 후 비밀성 혈액 포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매독 등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의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고 혈액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무상헌혈의 발전 정도는 사회문명 정도를 가늠하는 표징이 하나입니다. 현재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림상 혈액의 전부를 무상헌혈에서 얻고 있습니다. 무상헌혈은 사회주의 정신문명이 수요입니다. 서로 돕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입니다. 무상헌혈은 바로 중화민족이 우량한 전통을 고양하는 생동한 구현이며 일종의 사심 없이 공헌하는 긍정 에너지이고,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1: 네. 자, 해마다 여러 사업 단위에서 무상 헌혈을 조직하는데, 이처럼 단체 헌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0: 단체 헌혈이란 정부로부터 헌혈 계획을 작성하여 정부기관, 사업단체, 기업 사업 단위들의 헌혈 임무를 하달하여 무상 헌혈을 조직 동원하는 헌혈 방식을 말합니다. 단체 헌혈량은 우리 혈액소의 전체 헌혈량이 20%를 차지하며 혈액이 제일 부족한 겨울철에 집중 동원하고 있습니다.
1: 네.
0: 무상 헌혈에 관한 지방 정책이 따라서지 못하다 보니 단체 헌혈이 조직 동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문 영도들이 단체 헌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못하다 보니

0: 단체 헌혈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변조 당위 조정부에서는 연합으로 연변조 무상헌혈 사업 실시 방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조 무상헌혈 사업이 발전해 어느 정도 촉매작용을 일으켰지만 아직도 발달한 지역에 비하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헌혈을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은 헌혈을 하면 신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헌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0: 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헌혈하면 건강에 해로운 점이 없습니다.
1: 네.
0: 헌혈 전에 신체 검사를 진행하고 합격되어야만이 헌혈할 수 있습니다. 헌혈차에서 헌혈을 하여도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없고 아주 안전합니다. 헌혈차 내부를 매일 두 차례씩 소독하며 헌혈할 때 사용하는 기자재들은 모두 일회용이고 체혈 부위 소독도 규범화되었기에 세균 감염과 교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회대량 70%가 거리 헌혈차에서 오며 우리 주만 하여도 매년 1만 5천여 명이 헌혈에 참가하지만 전염병에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 헌혈 시 헌혈하면 원기를 상한다거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전염병에 걸릴 위험성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 헌혈을 하면서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며 헌혈은 남을 도울 수 있고 자신이 신체 건강에도 유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뜻깊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1: 네.
0: 해마다 전국적으로 1,500여만 명이 헌혈하며 우리 주만 하여도 해마다 1만 5천여 명이 헌혈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해롭거나 질병을 초래한다면 이 많은 분들이 헌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니 신체가 건강한 분들이 헌혈을 하면 인체에 해롭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혈액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1: 네.
0: 장기간 적당한 헌혈을 하면 골수의 줄기세포계통이 부단히 자극을 받아 비교적 왕성한 신대사를 보존하여 생명력이 강하고 신선한 혈액세포들을 부단히 생성됩니다. 전문가들이 연구에 의하면 장기간 적당량의 헌혈을 하면 심뇌혈관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헌혈 번신이 신체 검사에 합격되고 빈혈, 간염 등 질병이 없어야 헌혈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이 헌혈을 하러 가본
0: 일반 건강 상황이 미달인 경우에는 헌혈할 수 없습니다. 헌혈 전 혈액 검사, 혈용, 혈색소, 혈소판, ALT, B형 간염 검사에 미달인 경우에도 헌혈할 수 없습니다.
1: 네. 네.
0: 헌혈 후 혈액 검사,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항체, 매독 항체 검사에 미달인 경우 다시 헌혈할 수 없습니다.
1: 네. 네, 예방 주사를 맞았거나 약을 복용하는 중이라면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까?
0: 예, 예방주사를 맞았을 경우 보통 연기하여야 하며 백신이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매호이면은 24시간 이후, 젠두호이면은 14일, 28일 후에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물려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제일 마지막 주사를 접종하여서부터 1년 후에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기간에는 헌혈할 수 없으며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경우 약 복용을 중단한 5일 후에 헌혈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헌혈을 하려는 분들은 헌혈 전에 어떤 면에 주의를 더
0: 있는 혈액량은 300-400cc로 인체 전체 헌혈 총량이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인체의 응급과 재생 기능은 매우 높은 바 헌혈 후 몇 시간 내에 잃어버린 수분과 무기염은 보충되고 일주일 정도면 혈액에 함유된 단백질이 보충될 것이며 한 달 뒤쯤 혈액세포는 모두 재생되어 유기체는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1: 네.
0: 여성이 혈액 재생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수 있지만 한두 달 안에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따로 보건품을 먹어 보양할 필요 없습니다. 평시와 똑같게 식사하시면 되시고 헌혈 후에는 휴식을 많이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회복에 유익합니다.
1: 네. 네, 헌혈한 주사자리가 포로케 멍이 들기도 하던데요. 이런 면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합니까?
0: 예.
1: 어떤 처치가 필요할까요?
0: 예. 만일 주사 시간 내에는 주사 바늘 자리에 물을 묻히지 말고 충분한

0: 휴식을 하고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보금포기를 하고 며칠 후 혈액 검사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그럼 질병이 있음을 발견하면 헌혈자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1: 네, 헌혈한 혈액은 혈액소에 가서 두 번씩 서로 다른 두 회사의 시액으로 혈액 검사를 진행하여 합격되어야만이 임상치료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혈액 검사를 거쳐 합격되면 메시지로 당신의 혈액은 모모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검사 결과는 합격되어 곧바로 일률적으로 제작한 헌혈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 헌혈증으로 본인이나 직계 친척이 수혈이 필요할 때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하신 분들이 수혈이 필요할 때는 임상 응급처치용 혈액 외에 우선권이 있으며, 무상 헌혈증, 주민신분증과 함께 5년 내에 헌혈량이 3배에 해당하는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고, 5년 후에는 헌혈량이 등량에 해당하는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된 무상 헌혈량이 1000cc 이상이 되면 평생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조내에서 현역군인이나 대학교, 중등전문학교 재학생이 무상 헌혈을 했을 경우 복역 기간이나 재학 기간에 헌혈 당지에서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 헌혈자의 직계 친척, 부모, 자녀, 배우자는 무상 헌혈증과 주민신분증, 호구부 혹은 기타 유허 증권을 가지고 헌혈량에 상응한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혹 수혈량이 무상 헌혈량을 초월할 경우 혈액 채집과 검사,
0: 네. 네, 요즘 인터넷에서 헌혈증이 있어?
1: 헌혈증은 장기적으로 유효합니다.
0: 네.
1: 길림성 헌혈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무상 헌혈자는 우선 혈액 사용 권리를 향유하며, 림상 9급 혈액 외에 의료기관은 무상 헌혈자의 림상 혈액 사용을 우선적으로 보상하여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혈액소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경계선에 처해 있고, 심지어 빈번히 경계선 이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급 위중 환자, 응급 환자들한테만 우선적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으며, 고정이 완화된 후에야 헌혈증이 있는 환자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예, 현재 림상 혈액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공작 일꾼들은 근무 시간을 늘리고 저녁에 유동 인구가 많은 북대시장에서 무상 헌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여 자신이 신체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헌혈하여 혈액 부족 완화를 돕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헌혈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혈소판 헌혈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면서요. 네, 혈소판은 어떤 곳이 쓰이게 됩니까?
1: 예,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유성 성분과 혈장으로 조성되었으며, 헌혈에는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이 있습니다. 전혈 헌혈이란 헌혈자에서 흔히 말하는 헌혈을 말하며, 성분 헌혈이란 체혈 기계로 수여되는 혈액 성분만 채집하고 나머지는 체내에 되돌려주는 헌혈 방식을 말합니다. 대하면 혈소판 헌혈, 줄기세포 헌혈 등이 있습니다. 혈소판은 점착, 응집, 방출, 추출 작용을 통하여 인체의 지혈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며, 혈소판이 수량이 낮아지면 인체는 쉽게 출혈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소판은 주로 혈액병 환자와 출혈이 심한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네, 혈액소에서는 혈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1: 혈액소에서는 혈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자 근한 혈액인 것입니다.
0: 네.
1: 예, 그러나 수혈을 받으면 전염병에 걸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과학으로는 검출 못해내는 병원체들이 있고 검사하는 병원체의 잠복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하면 C형 간염 독이 체내에 감염되어서부터 검사해낼 수 있는 기간은 70일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헌혈한다면 혈액 내

0: 내에서 병원체를 갖고 있지만 현재 검사 방법으로는 검사 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헌혈을 하는 주기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헌혈 주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바 전혈 헌혈은 한 번에 200, 400cc씩 6개월에 한 번씩 헌혈할 수 있고 혈소판 헌혈은 한 번에 한 단위, 두 단위씩 두 주일에 한 번씩 1년에 24차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혈 헌혈 3개월 후에 혈소판 헌혈을 할 수 있고 혈소판 헌혈 한 달 후에 전혈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헌혈을 하는 인원수가 비록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이 무상 헌혈에 참가를 해서 뜨거운 피를 나누는 가슴 따뜻한 헌혈자들을 적지 않게 만나보셨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헌혈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전주적으로 1만 5천여 명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으며 2만 5천여 단위 혈액을 헌납하였습니다. 요즘 헌혈량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혈액 제거 긴급 문자를 받으면 혈액소를 찾아 자기 복유한 혈액을 헌납하는 헌혈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이런 선행을 행하는 헌혈자들 중에는 과거 여러 번 헌혈을 했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으로 헌혈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지만 그들이 마음은 누구나 다름없이 혈액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실제 행동으로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헌혈로 똑같이 생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1: 네.
0: 예. 헌혈을 마친 그들은 잠깐이 휴식을 취하고 또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멀어지는 뒷모습은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영길시 북산가도 리봉반 봉사자들은 연속 10일간 근 260명 봉사자들이 270단위의 혈액을 헌납하여 리봉정신을 계승하고 뜨거운 피로 생명을 넘는 실제 행동으로 리봉 이날을 기념하여 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해마다 의료개통, 교육입니다. 그래야만이 무상헌혈량이 림상용 혈액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무상헌혈이 장기적이고 효과

0: 작업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여 헌혈자 헌혈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임상병원 혈액 사용 계획 심사 허가 제도를 지속으로 강화하고 응급 구급용 혈액을 진일보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자, 끝으로 헌혈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까?
0: 예, 희망컨대 더 많은 시민들이 연변주 헌혈 사업에 관심을 돌려 헌혈차나 헌혈의 집을 찾아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 병원에서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을 구해주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여러 청춘들이 무상 헌혈을 기대하겠습니다. 피는 생명이 원천이고 사랑은 생명이 서광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발소매를 걷어올리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멋져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전체 혈액 사업 일꾼들을 대표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혈하는 모든 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수혈을 받고 새 생명으로 돌아온 환자와 가족을 대신하여 뜨거운 피를 헌납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오늘의 세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연변중심혈액소 혈액과 박소향 과장과 함께 헌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헌혈은 생명을 나누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소중한 피를 나누는 무상 헌혈자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또 헌혈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더욱 많은 분들이 무상 헌혈에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진행의 김소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사람마다 평안건설에 참여하고 집집마다 평안성과를 누립시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12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체화 발전 방향을 견지해 여러 매체가 통합단계에서 융합단계로 전환하는 발걸음을 다그치며 절차의 최적화, 플랫폼의 재구축을 통해 각종 매개체 자원, 생산 요소의 효과적인 통합을 실현하고 정보 내용, 기술 응용, 플랫폼 클라이언트, 관리 수단의 상호 융합축하며 상업화, 사회화된 인터넷 플랫폼을 잘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주류 매체가 모바일 전파에 힘입어 여론 정의 없이는 아무 일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형식의 매체든 온라인 매체든 오프라인 매체든 인터넷 매체든 모바일 매체든 무법지대나 여론의 고립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관 부문은 감독 관리 책임을 잘 수행하고 법에 따라 신흥 매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한층 더 정화시켜야 합니다. 3매체 융합 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보화는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는 정보혁명의 성과를 활용해 하나로 융합되고 일체화된 전매체 전파 구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나는 긍정에너지를 전파하는 것은 총적 요구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정보화를 잘 활용하는 것은 진정한 능력이라고 한마디 보충하겠습니다. 매체 융합 발전은 언론기관의 일만이 아니며 우리가 장악한 사회성, 사상적, 문화적 공공자원, 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빅데이터, 정책, 재정권의 제도적 우세를 주류사상 여론 진지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종합적 우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하향식 설계를 잘하고 신흥의 전파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흥의 주류 매체를 건설해 주류 가치의 영향력 판도를 확대시킴으로써 당의 목소리를 더욱 높게, 더욱 넓게, 더욱 깊게 전달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량날의 검입니다. 전 매체 환경에서는 사진 한 장, 동영상 한 편도 몇 시간 안에 폭발식으로 전파되며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잘 활용하면 나라와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예견하기 어려운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정치적 방향, 여론적 인도, 가치 지향을 같이 선명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1: 또 프랑스에 갔었고 후에는 이탈리아 전선에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후에는 통신은 퓰리처상을 받았고 이어 1954년에는 로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로인과 바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그는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양보를 하고 나면 이런저런 생각을 되돌아오지. 동이 트기 전에 나갈 작정이야. 그럼 나도 주인 아저씨에게 멀리 나가자고 해야겠어요. 하고 소녀는 결심하듯이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 큰 놈을 낚았을 때 우리가 가서 도와드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1: 너의 주인 아저씨는 그리 멀리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텐데.
0: 그래요. 그 말씀이 맞아요. 하고 소년이 상심하며 말했다. 그렇지만 새가 고기를 보고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배의 주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는 보이는 것처럼 돌고래 뒤를 쫓아나가자고 하면서 멀리 나가도록 할 작정이에요.
1: 그 친구 눈이 그렇게 나쁘더냐?
0: 거의 장님이나 같은걸요?
2: 참 이상한 일이구나.
0: 러이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1: 그 친구는
0: 거북이 잡이를 한 번도 나간 일이 없을 텐데.
1: 거북이 잡이는 눈을 아주 나빠지게 하거든.
0: 그렇긴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스키토 해안에서 몇 해 동안이나 거북이 잡이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눈은 아주 좋으신데요, 뭘.
1: 나야, 좀 다른 특이한 늙은이지.
0: 그런데 할아버지, 진짜 아무리 큰 고기가 물려도 지지 않고 이길 기운은 있으세요?
1: 그야 당연하지. 게다가 나는

여러 가지 요령이나 재주를 갖고 있지 않니? 연장을 집으로 날라야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투망을 가지고 정머리를 잡으러 가죠. 그들은 배에서 어구들을 집어들었다. 로이는 돛대를 어깨에 메고 소년은 단단히 꼰 누런 낚싯줄 사리들이 들어있는 나무통과 갈퀴와 자루가 달린 작살 등을 날랐다. 미끼가 든 통은 배 앞쪽에 몽둥이와 함께 넣어두었다. 몽둥이는 고기를 배전에 끌어올렸을 때 펄펄 날뛰지 못하게 내리쳐 힘을 빼는 데 쓰이는 것이다. 아무도 로인의 물건을 훔쳐갈 리는 없겠지만 이슬에 맞으면 좋지 않으므로 돛에 육중한 낚싯줄은 집에 날라다 두는 것이 나을 것이고 또 그 고장 사람들 중 로인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이 없는 것은 확실했지만 갈퀴나 작사를 배에다 놔두는 것은 혹시나 쓸데없이 훔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므로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소년과 로인은 나란히 로인의 오두막으로 올라가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갔다. 로인은 돛을 돌돌만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고 소년은 나무통과 다른 연장들을 그 옆에 내려놓았다. 돛대의 길이는 오두막집 단칸방만큼이나 길었다. 오두막집은 그 지방에서 구아노라고 부르는 종려나무의 거칠고 단단한 껍질로 만든 것이었고 그 안에는 침대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숯불로 밥을 끓이는 맨 흙바닥이 있었다. 섬유질이 질긴 구아노 잎을 납작하게 펴서 여러 장 포개놓은 누런 벽에는 채색의 예수 성심상과 코브레의 성모 마리아상이 걸려 있었다. 이것들은 로인의 죽은 아내의 유물들이었다. 한때는 죽은 아내의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쓸쓸한 생각에 잠겨 그 사진은 떼어 구석 선반호에 놓인 그의 깨끗한 셔츠 밑에다 넣어두었다. 뭐라도 드실 것이 있어요? 하고 소년이 물었다. 수프와 생선이 있다. 너도 좀 먹을래? 아니요. 저는 집에 가서 먹겠어요. 불 피워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나중에 피우지. 귀찮으면 찬 것을 먹어도 괜찮고. 저 투망은 내가 좀 가져가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사실 로인에게는 투망 같은 것은 잊지도 않았다. 소녀는 로인이 그것을 팔아치울 때의 일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둘은 매일같이 이런 엉터리 같은 거짓말들을 주고받곤 했다. 물론 수프도 남비도 생선도 없었다. 소녀는 그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저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남편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합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수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네,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네, 고독의 잔상들이 네,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세계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죠. 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울기보다 저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연결 종합 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 메가헤르츠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四清晨5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国家主席习近平16号上午在人民大会堂北大厅，军乐团奏《缅中两国国歌》。